디 초아 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자 농 용자 나르체 용자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카마 시브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난 차라 용자 튜 서동 효 튜나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이내게 제나 기라니 삼자 만자 도스디 지두모도 요마시 가인스나 기라니게 산체니 중비 종기기 망조 지든기라즈를 삼던 것이라 중비 종기기 마오베 기벨라 삼던 것이 제상에 제나 대대제 된다 주도진 조 요마시 让中辈中一把路，既然你屡屡接待你，四岁三家长五长下界谢不赢呢。爹爹在这大屯边，娶妻养小姐做东西。他的东西既然你，老家的三家先来用过嘛是吧？

你中也好过去。你让道，曾祖了，军心结果也是。军心卡车乌雷。 모디 나가 소지기 강인스나 각제들라 장게 자든다 진에게 벨레게 제요 마시 나중님도 등규치니 뽕가나네 자 카마테바 님도 대톱시

0: 도디 니가 세요 말봐.
1: 단돈이를 세죠. 사부수도다 단석이. 가셔서.
0: 최소. 클라스에 제바드 케요 마시. 이내란 김산수입니다. 부지입니다. 마칩시다.
1: 영아.

0: 예예 랑가 싱그이베 랑은이 파문이 뽑으신다 머리를 우린 숨벌어봐 단더 가세 둘리 대화리 러이 마셔 없지야
1: 빨라 나 우린 숨벌어봐 킹이 유브리

0: 이 간나서 캐랑게 드리는 난쟁아 하경실아 중아 봐라.
1: 아, 수잔. 샤다 샤올림이 돈다디. 너무 뒤메.
0: 가리나. 캐라 샤올림이 굽실아 중송.
2: 제자. 드리랑 그 지단디 딱다디에 무송아.
0: 아, 봐라.
2: 알레랑 남자마시아. 영이 가르쳐 유메 녀게시드가 친구. 让你看这些事啊，你怎么偷空了？让老公不是来轻松啊？偷不打个看这些啊？难不过呢，难不多，哪个你也不多，偷车队没对面是看事啊？当然对的。
0: 阿姆拉，巴拉，巴拉，给让我死的。妈的，他给让有你看。

0: 나서 카사네 샤오리민 구부 춘송 페리 야 무드 능 메송야 그래
1: 아직 깨지 쉬어다
0: 리 나 숨다지 나다 암라 유사히라 소문이 가르도
2: 아직
1: 아직
0: 용아 봐라 그런 게 무드 나네 만하네 간당아 샤오리민다 같이 이미
2: 알레고다 그러니 신도 열어봐
1: 리
0: 아
2: 쟤는 용아 가봐 귀엽지 샤올림이 쇼를 없다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윤교 토낭치바 서동부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쇼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토르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 탁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치고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을 국송라 쇼게 꾸 랑셴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가려준 달성 기구 유명해 시그지. 담지 심샤 도담 체하기 왕샤시 들어봐. 전다디 승결제 탁수 더 말해. 전다디 세션의 수위 시소 탁수 원삼 체하리. 님은 지인의 지라비리.
1: 어찌 세션의 탁수 제비임브리.
0: 중재 더 해버려. 시소 담지 심샤 소재래.
1: 제 소재래.
0: 전다디 네 세션 뭐죠? 가다 세션께 탁수 제배시고 지라비리. 계속 지라를 된 다 그러버. 방자조, 쇠송구에 갈 수도 와, 고주게. 교수 미치지 로주, 담제 심샤, 마주 샤오타를 터리, 이봐!
2: 리, 당리, 마주 샤오타시!
3: 쇠송, 장애 셉슈다, 담제 심샤, 여기 소정이랴!
0: 담제, 등에 화시에 두래.
3: 댄댄 마주 방장시!
0: 마주 샤오타그리, 마주 샤오타그리!
3: 진짜 갑자기 와야다, 갑자기 와야다! 쇠송, 종대 세션을 매수하셔!
0: 아, 교수 좀!
3: 후지라, 종주, 오, 미세가조, 미세가조!
0: 교수, 교수, 교수! 재준, 괜찮아, 좋아.
4: 샤오텐 보리게, 경발 주다.
0: 괜찮아, 좋아.
4: 아주 요새 뭐, 너무 경발 주다.
0: 영아, 나 교수교. 야노, 좋아. 괜찮아, 좋아. 깨끗이 규배. 좋아, 야노시. 오구마 야
5: 뭐지? 너무 메세야가지고
0: 선수씨야! 세주!
6: 빨라!
3: 야대리
0: 6만씩
3: 6만씩
0: 야대리 6만씩
3: 하대시
0: 하대시
3: 야대리 6만씩
0: 빨라!
3: 수천년 용도에
0: 야 빨라!

0: 빨아. 팀원이란 게 무슨 약하지?
1: 제자. 갑디 두 마셔 제가 가르치가.
2: 갑디 두 녀 마셔야디. 미 잠만지 시르 삼시. 방산종 주주미 급도 다지. 나 방산종 저 고자자지 아미 시르 삼초. 갑디 두 녀 파문이 소시라. 等多啥送是吧？借了啥言论子？体外现你个马戏？看意思呢，你也就算现在，没事大概让了家些也不是吧？然后我家家些用个马戏上去，小李明跟阿姆拉打起不是，落地也难了，多卡最娘要马戏。阿姆拉。
3: 欧辰了，我是包车，你把那事情看看，码头也看了，看白天有马的，看个没马也不行，白天马的，天天用车有的，热马的，热马的。
0: 当时，
3: 你把那古镇塞个钱的，可说，这些事都随意。爷爷。
0: 정말이 편도 요마시
3: 카리나 암라
0: 카인스는 안 한서 방다 요마시

0: 오라 기랑게 땡기 미쇼드 예발하게 보고 싶겠니 추나 유스고도 보고디 소렐 단도 가봐요래 미를 갈 수도
1: 제자 보고디 가봐요래
2: 제자
3: 얘도 뉴미 문이 심하죠 지링에 가갈 게지 집이 켈링에 민도라 니야 민도
0: 쟤는 보고디 로가수임에 기랑게 생유기로 봐
3: 지다제나 로든게지 레위우자

0: 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 마리 간다 보고 된 이메 쇼고 제일 큰 제체 위메 세비실 하르다
1: 티에자 갸시에 동시에 가수의 체네 간다 보고 된 이메 체호지 봐
2: 암라 니 쉬바 센다 단디 게라가 숨 능시 나수의 보고 된 세워 삼는 갈래시라 요리 나수의 보고 된 밀을 갈수의 메 신고 와 마리라 나고 바디 메 신고 와 마리 나수의 가게 신 메 봐
1: 이제 이네 이메 체호지
2: 다 그지 어우 팡라게 보고 된 패치 로 듀게 시리샤 송기 나수의 용러 총대네 세바 차샤네 총소 망고 딘제체 튀김 동작하시에 유사 제리제 세가 치네 튜수 고르달
0: 야스나네 컵세는 싫다
1: 딘제 이네 세우지
0: 다그지 세우지 이네 튜수 고르달
3: 지금 차토르 녀블라 네스드웨 지금 열라 딩군이 주드모 더 생규 사브스케미도
4: 저예 간신이서서자스미도와 마부디데네 초과리사도와 도스터디 홍성게 따다노미도
3: 기란다도 타비오마치 멍란 속배 로마구딘제 규지체와 동바규르네 기란게 나와 마담체 더도 속배 내가 도구내기 나무네 구스
4: 조예 잘로 중차지 부구나 화치기 총학생에디 가다 개배시고 개중지가 유구리 계시 라능시 총식급디부터가 람사 도게 개비이너 가리소시도 아
0: 구쇼니라 구쇼니라 예니크 제체베 멍자 루보도 과제베 가리이나
4: 아제 저저 계속 계시 드레스시교 아유 과제베야디 스슝게 닥주 제브지 是吧 니에 가르준 그래 나와는 니에 스슝과 자르친제 그제 제브레 과제베야 좀제 가리에서 계시 저그르베 니에 중그르베
0: 다디
3: 기랑이 얘기 가르나 봐
4: 조유 장게가 규모 역시 라야진예시 저봐 몽라 로게나 손야고 총부리 니한테 저 샤하래 니에 호주 니치지 죽을 한 조가 삼주
0: 아세 죽부자 차봐 다도 거기에 보자 봐 제블로베 강화 도스디 쇼사지네
3: 샬마 저 장위 매봐 가리 제블로바
0: 인나
4: 권조 무이든야 여마시 이내 권조 마가 여러마 홍성 그 마가 여다
0: 다그지
4: 자룽차 마리 자녀 권조디게 라무 군조샤시 자마르 켄체스이 마르다 시마도 예상샴지 수수슈 마르베아 기지가리유네 여제슈 견주게시다
0: 是,顾小妮了,顾小妮了,我自己,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春月

0: 말로.
1: 어. 라바트 저기 가서 같이 말베.
0: 치미이. 이네 초대 저경 되네라 저와시라도 나 로봇이 갖춰다 스카발레슈.
1: 소라 양나게 가 하와게 여기. 영인도 갈라브레.
0: 네 심죠.
1: 어리. 어부샤라 네 줄로디. 사자 정스타 방자 정도 로딩 게레베 보고 상시비. 균이엠도.
0: 알레. 용아. 보고 된다디 저와메. 니엘러 디링레게가 차가죠.
2: 둘이죠라 베스. 둘이죠라. 기라 야오치 베스. 고토조나조 디무레 장무메스 녜자네 무야스 녜야야제 무야비 다들 연삼샤자 무디 나기무제오마르벨라
3: 잠잠마슈
2: 무야스에
3: 딩응엘레자 뒤름도 삼제 나마자마다바다 뒤니 캡사사와 삼르바 탄당아 제제 마초치기인스 다들 레자 삼샤브지 자 장아 무야빈 사드리 셴녜 요르베아 무야나 연지케슈다 되슈다
4: 아시 디
2: 나자니 휴지부송자 자라 我是永亚街道你马上写名字了他的我就无事做别刚完有罪巴蒂最佳所持刚完了有不是一年他的巴蒂最佳所持连上下子我就没处理有的切个肉是这么些
3: 切上切他的这还是没亏的这还是有些他没心结别巴蒂最佳所持三下心结我就这么也藏个名句子他的让给俺我去死呢给别搞了都知道不嘛了呗
2: 让

0: ye chun yu kon zu tab shi dang je nang ni si dab chi yo ri ine ni san ge chi dang mang gu chi de na ma zu go chu yu min do cha ma zo ba gong ling ku ri mo di chap den che chu wa mi shu gu di da tuan zo yo ri
1: 也只有个压轻的人，也不是个压轻的人，他就是我的朋友。你听着啦，其他个兄弟。岳母嫂，俺最红生这边马干的个，把地主叫做着主不是，没事情的做着点点钱，马子老李三舅，一年他都做着两三下子，起码呢，俺都做话，肯定是给我这岳母嫂。
2: 姐，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都是这边，俺们这边 탕기문에 싱게 개마샤 나니 총조거리 초도 제공 되네로 뼈베 나와르시죠
3: 드리대요니 참마 팀은 공산 초배 마가 뉴제 멍란 초배 마간다 제비김녀기 마가 진이 차다리 탄드 멍란 초부 고게 고키 야 홍산 초배 권제 마라자 탕기문이 주 참모 용시
4: 예체는 드리 고소삼지 나수 두고망스체 네스리 섭지르단 용마다
5: 당에 멍을 고르 요모도자 라베나 빙지메 괜찮 잡겠지
0: 저롱 지부딘제를 나스게 당제 같이 님 봐
6: 되다 대제 셰쇼지 되다 잠부터
0: 저롱 자미카셰 능시 카다마다가 마저 치르딘 지금 있으면 봐
5: 자소 구줄고요 계레존지유베아
6: 다 지샤 갑소마 예쁘다 점투이체는 신의 교도 비행시
7: 카리 텅텅 아주 잘 희시 샤오르베아 딩야를 라게아도 니사그 파티 최교소리 계산을 얻었어도 되다다 다들 식되다
8: 지 식시다
9: 랑그 식시다
0: 식시겠다
6: 식시 상무 샘냄다 되다든 아래 뭐집 신기유 니에 삼루 사수입당 토미도 이내 나 계란수다 직부르다 니에 마스 곱디비디 계란수 신세쳐봐 내신기 상매 갈래겹지 무사사 레라무요마시 내 수첨부디 제시라두 나행암자기리라 니다 텁시던거유다 탄더 텁시시도 제자 상매게다지 주도시하고 삼추
10: 텁시가세
6: 삼루시도다 홍샤소바 호바디제 폐게당 톱제 나서 유미비치스 정리가 톱쇼라마두바
11: 叶红生了马斯顿上车吧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茄子
6: 시 저와 상무상마 쿠니그지샤 제사 나소 타브디게 수잡고시 띵아라즈 마간데스다
5: 이네 홍저 속에 마간데 링다스게 네마르바
6: 对的

0: 티브르바 지다 마쇼 양외제 구두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으니 콘치브 메고
1: 콘치브 마다 헝고 차나 고문이기 곱죽고 깨리샤 디가나 고문이기 깨비나 헝고 팀제 차니즈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다 말베
2: 너지 파줄 함 차지 예뉴치 광제 고릉업중 얼구탄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탄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톰종직 표류인

0: 올라.
1: 근데도
0: 낭담인도
1: 상게 너주 쇼마 좀 같이 쇼 없지. 과대진 주체 시중기 딱제류 니선을 이치체 차외도라 마비체 흔해줄라 돈도 기죽부터 린트체 상게체나 니에도 린트 레직라 나와 등그집에 아 상게신규베 탱용아주 예창금이 교강라 신내요마시 김씨 정보디 총수신취직이나 대기요시 로춘주까지 소수나기 신가듬님에와 랍드네 통과기기요시 상계체나 내 총수족중시야디 몸스겹야시도시베 나주 예창다 예상미디게 통계시로 친다 삼지 총재나르마데바 초월템보시 슈누준다지엔디게 내문에시나 기죽부도 진시 이내에 삼루견의 다음에도 콘수님도 TV에 마도 콘수의 내가 양이 가르치고 유미 내 삼루 다음에도 이내에 지금 아시 다지 그네 주디 콘수 몽니리의 세비나 안주의 퍼유다 안주의 총소 겹터 자화내 매입된지 마시 마옹바 준지진이한테
0: 오라 동주 주영은 니 탑시 난 도무 중에 오라 니의 구지치오 계란이 열태
1: 땅에 비우마시 다리 졸려도라 다 쌈시기 춘유 샤이지버다 긴지카지글 유토비오마시 제마 샤라 녜강에 딜레 락스 체비노 샹게 사시신다 푀조시 딘데체나 타마데 가게 맵체리 멘주 야부체시 춘유 야수

0: 오야, 디링기시야 다가삼시야도, 집샤샤, 기라니 로규시, 랑가라 섭소시라 용도.
1: 용아.
0: 어찌, 기라니 로니메베, 아, 어디,
1: 우조소유기, 둔다드 근데 총이메, 깨지시트 워삼초.
0: 아, 제, 하자. 上个通道第三点雨面 都是吉拉尼也落雨的 落地不是新屋他们也打出去过的 用途的
2: 书记起床了吉拉尼若不你不是我们的亲妹妹吧吉拉尼的爹我你的送的龙妹妹到家落地卡空个度的
0: 사주세기 오늘 저기
1: 안래
3: 기라니 예부 주부다 중부 총기 담나나 네 메시지 뉴쇼
0: 아 도아다 자야토무시 재능의 세조 딘제스지 총기 상매 호르부제 댐드나 쇼기 아주 중부 총기라 댐쇼 멍구자자 딘제리레그도와
4: 我先说了，各地对新会的建筑建设操作的审查都理清了啥？
0: 对的，如今还想俺俩安装三个多，大概是，大把多天价来给建设的，然后就是，一年给让你落地不起，你常务长想啊，新会的艺术培训。 他的创业上面, 我准是拉起了, 上面比较热下, 他们的创业可给大面, 也无论什么就,
1: 과중에, 문에 고추 맛이.

0: 우치마 디키랑 또 배려봐
1: 지 하체나
0: 잘라 잘두게 따치다
1: 창샤 타체나 문에 타체나 시위
0: 계지마래
1: 니에드베 번이 미드과도
0: 고쭈니 너베 나동하나 치신소 어리 라양아임도 나동하나 스리스과 같다
1: 계란 갓나니이나
0: 마포중 나동하 그냥 너봐 말로이 쪼로
1: 알레스
0: 니라 쪼고
1: 나당다 미드
0: 요시, 여겨. 클리다, 클리샤.
1: 말라라, 니들 니도부차 폭성치오시, 시바. 급디디, 기라니가로 집에 급라텐도 니들 니도부 인스케크 주시엡자, 시베아.
2: 지.
1: 제일 니신의 하코죠. 말라게. 다과 대부민도 대부민도 씨 양스 맹가 주구이자 아니 샘제시 할라한죠 문에 말어 수요 매매도 삼주마 제일 예신에 잔저 아직 이거 하고죠
2: 지지 문에 제나 아니 드니도 봐 이라시라 끼기 탄데 이라시라 끼기 이내 찬스 개베지로 말어 문에 이드니도 같이 나

0: 낭 아마 마슌드 레하고 고제 대비
1: 老陈 空给咱看着能吗这 니차 나르 뉴스캡제드
0: 주신 타당아 신자 시스케메 세니 세니 잔레가 용이 말로 듣긴 제시라 땡어 카르토비메다 카르쇼유메 코코 카르쇼메 상무신기 제상아 레스긴 제데 코코 쯔다 라게 나 이시 제베쇼 你 내게 줄어 장매 강부 팀어용
1: 용아 본칼로 용 바꿔서 쉬우이
0: 주신 야주스기

0: 가져왔다 채마 자주 베비
1: 신우에게 다 제했다가 남사 우쪽이
0: 저지래 갖고 쪽비
2: 용서근 제도
1: 뉴슈 전부 돌아 가져해 전부 돌
0: 초빈님 봐 다양한 이 봉부님
1: 시제 답주지 기도와
2: 제샤 님은 진이시냐 종필 용의
1: 내저와 님자 샤마 삼아
0: 진짜 가봐 장게 군도 제가 요나
1: 나로 대비시 다용 봐
2: 용아 종필네 도요
0: 야주아
2: 하자 디기랑 주비 전체 배제 부시

0: 개용 미수 리뉴 락제 오조기 대자 성격 교동 부분에 락닥 주시드 잠샤 견성매 도중에
1: 키라마피 콘러 니에 상마다 롭션 체사 키라한다 주도 최고 3대유 나도 초대 제조 되네게 총서 자투 신이 형제 신이 우속디 송된다 주세유
0: 견조 섬주 가리유
2: 다리 그 촌도디 용러 총대를 촌에 야우여지 이내 상고 총주 방창다 샤창 담지 섬샤가 된다了 로망겐데 차대여지 김규니 담지 섬샤가 조체니 샤창 총주다 방창 총주 승이 차대여지 총주니 이겐데디 나주 시림 주지 지야게 외면이가 차대샤 수주로라 나 총주니 일자도 지야가 리슈피위
0: 小张, 让来个后部有朋友还哭哭哭 以内让他的茶几中中送子, 你也是要不起一个不是的
2: 这可能嘛是, 我谈的茶几能大名度 书记罗拉, 可能给我背的那把子嘛难的
1: 年前呢, 书记罗拉的送部堂是, 可能故事谈的产着日吧 杨明都是起, 你也重做家就想个亲过
0: 都是起, 李敏
1: 年年三了，让小三从此那一辈的，从此那句，从此来用我吃个谁？
3: 听这银子，从此第二个那句，让给他就是的，现在的也得一得一起。
1: Alice，难得么？前头书记罗拉，听到的都是点击那么着吧？
0: 嗯，用啊。
1: 但你所有他个这些，想个那个规矩的，你从早家就吃个起，俺是绝对绝用的那个那个，既然是主任长来了，若不忙是起啊。
4: 通点不起，通点不呐？马当达，马当达姐。啊，这让去多好多啊！想起给就喝点，不热不热。
3: 老范，让个把我们小三重组全部的打，抢死给不着业余的，
4: 做连锁的饮食经营呗。这应该去。
3: 让给不贵，他去不贵啊？
4: 哟，让的卡死了啊！你他去过去。
3: 大女婿，俺从头从大开始就不要有他。
5: 前头也不是，俺绝对有人我顶着心眼做么事么？我对了，我做事情，俺能绝对别压力自己，你让开心什么？
3: 陈大同志，你妈先不要了呗啊？你先过去嘛。
6: 大爷，恁俺这房子装修检查全有人。
5: 不，爸爸看不都说检查，有个钱是给我老修。
3: 日，有个钱是给我落下啊！
0: 罢了，俺来个月，给俺家来一杯。小钟，让个城市带到四七的，大大马的别说许多。
3: 行吧，那么生意。
5: 你到来个么多三遍药嘛这，每次仓库是的，就有用啊，装桶桶啊。
0: 让个电器钱的买吧，钥匙钱是给我落下。
5: 日，钥匙落下。
0: 好，可是罢了，飞飞给你个追读些，你来打印的，俺来个月，拜拜。
5: 呀呀呀，不合适。 不过第一呢，做当主路，全得心个蛮多。抢是给对，买不要三江对了，全部钱的你也藏在当户口。
6: 我你三路开始是等个月呢，要你老要你这嘛这。

0: ཁྱི ཕྱད མི འདུག གས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테네기 알레미
1: 체능아 쇠김규가 지금라 추도할 체도 나머스 나머스 세드 장가 포모 나스나라 나마스 녜지 녜 포마관리규 에 삼르김마도
0: 하세 오라 글로만난다 녜 코드르 텐가 템드 거기 쯔시티제 게메브타 마세 담세 심샤나레 로스티제 요마레스기 체사 메비 티슈 넣은 거 맞지?
1: 야, 가르시에요. 템도 코스널 유비이나 제마 보고 줄 가르다고 제.
0: 어제 그런 게 숨부대 내 튼치리샤. 야메는 아메르다나. 오리오리 아메르다나 내 튼쇼리. 제마 보고 랍자다 토고이 치드 욕지시라요다. 미상마 제시게 보 키르보.
1: 야, 뉴다 뉴다.
2: 말이 네 주파다고 요스는네.
1: 最小单队员呢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
0: 동동이 호텔로 어디 갈사 담세 심샤게 권제 비체도 팀도 규리아데 시슈네 못는 맵자
1: 디 시슈다 저와 그래요데 예 보다 보 보면 차스 예비이나 나서 나지게 메시
2: 다리 띵 안전 나고 된다라고 나서 모두 전에 봐 시슈게 뒤지샤 하려래
0: 아래 쟤는 얘 용세 제모 토사리샤 얘 모두 용차 가지
1: 알레 보다 다 용을 채워 마지 네가 저 소소 나고 된다지
2: 다리
1: 팀도 규리아 삼치려 봐 Gyurgayi, nye ngare pyu temdo de gyurbe maase, jima ngare sawoy temdo taga gyurgayi, nye yang nilim tuso tumso jikdebo.
0: Les.
2: Lachin jitinze, kaya kye shingmido.
1: Kase yukshu, shabadi gejishe shingmido.
2: Re, chengsh daga zho.
1: Chengsh daga zho.
2: Zho.
3: Nga zui takju dindre tshena yong duwe.
4: Yong a.
3: 你这种呢，瞧你可别让牛马日，看那嘴是挖早的，真牛过的送过去了吧？
4: 日了。
3: 才能俺早，看不着大个车来个车的，用度喂。
2: 呀呀，
3: 哎呀，兄弟姐妹，哎呀，大家那你老太些，当上过去。
2: 才能去当头前那些。
3: 看能马日，看能马日，
2: 让你去那头前休息吧。
3: 好吧，好吧。看叫大家都不休。
2: Less。
3: 广播咱们只有马日。
2: Less。
3: 熟悉成了，小李明给卡巴里呢，谈到啷个了哟，来着有啥？用啊，才能俺得到是故意。 朱金凤姐，来，让个电话中配配下，好过中哎。哈，好过去。让大家来中哎。光给俺死的个瓜皮热。哈，没得些个大事，搞不你我也请嘛的，今晚远去他们去哦。我是，今天你老就去，俺得过得个瘾。今天怎么阿姨？多是过多。小黄，这是俺电视的。
4: 小吴，那店家个两个大，唐老板入住虽然规定都做，公司给没多。一年的个中秘书长这里下，车上俺最来个西部厂的当务多。
3: 好，可是。
4: 俺最唐老板的个，啥是他个那个当的也我是。今年工资第一年就是给我是吧？明年工资变最全部要是。
3: 田大爹，从小同学看你，其他听我忙不些不的，就当当大爷嘛是，
4: 用啊。哟，房产装修给这些不是？唐老板家用老宅，老公住人家里下，盯着三八阿姨。
3: 明年那时候电脑，快递老去我忙车去，去了小两三个钱下，明白女儿做些，差不多。
4: 老早的个这个唐老板现在差不多要嘛是，唐导，干脆营业点了，其他新个买吧，对面相关三八唐林吃卡个要是，都是得对俺做两个年轻不出买不着。
3: 唐导，唐导那天许多，创作开始个经过，那组开始个经费没有其他些个，别那房产重组的，小张重组，重组第二。 전종 회의 지기 딱 용라.

0: 교 찬스케 브로 유다
1: 어디 자와 상고르다 제시데
2: 레슈리다
0: 그란도 제시데
2: 그란이 콘츠 차라
0: 그랑 보모 달로자 호체비다 제마 찬스케 브로나 교회 템도 마저 총소 소 교르쇼 마저 총소 담제 심샤 그 콘제 막고 요르다
2: 니에 보모 단데 친지
1: 예 친지 손자 젤레미도 하
0: 제 교 신신의 신의 제모 이케라게 장면이 지제 담제 심샤 그 다와 마저 판사 라브레마도 마저 콘제다 르마레라 소기분제 게토 마르
2: 보모 찬스 게임 얘기나 막박 그네래라.
0: 어, 샤다구이 보리.
2: 샤다구이 보.
0: 그 점도 당도 방사 교사자. 찬스 게임도 준비 당도 방사가 샤오리.
1: 어, 제나 어 샤다구이게 모두 죄송해라.
0: 아, 제. 보고 해 봐. 제야 요마리. 그렇습니다. 템도 방사 교사브리. 담제 심샤. 방사 정수리. 보고 해 봐. 제야 요마리.
2: 아. 제 상제 뭐 쇼다 보리 앞에다.
0: 매매매매. 어, 나 좋아하시다 하유다 저거 망고지 더와 대흠해봐 나고 저 개가 저거유 당인다 아, 유지해라
1: 레스 레스
2: 유지해라 계란 아, 콘츠 차라 아이다 아이다 클립 해고
0: 나 좋아하시다 하유
2: 레스 레스 해고
0: 아, 쉬고토 쉬고토
2: 오지 딘저에 치토고 유지 템도 방차를 교부 인스 어제 나라니 주년이베
1: 오, 저거다 유미김지기 자식에 둔다 싶어 各地对书上你们都记住
2: 他可是还没空了

0: 와야 예진대다. 야, 대형 세대 와야. 미도 그 이인어 대반증 다시. 와야 다반증.
1: 소라 장군의 경고 중아 잔 냅다가 당하부도 약을 내리듯 겨울시라 시스. 니네 체육이.

0: Dünha, loge lugyu denbe, şinki yüksek songarda. Kesi kinaz gabi yuna, bur siga ten digri. Sida, bur ya siga peda.
1: Bur ya peda, bur ya peda. Bur ya peda.
0: Yo, 탱게 유고 수수패다 참수수패다 말한 줄 처음 듣나라 인제 잘라 녀과 여마리 이네 단들아 유고와 지게가 잘라 녀제 챈디는 게 인숭게 제자녀 년가 맞제 마키나스데 치용빈다 송가디 진다 미르 망부 균지 제베 락제버리 이지 제초리라 뇌게 초르다 키나스 뒤주 덤진나 뒤주시라민도와 교스나라
1: 역시디 잔대신게 스브지베 지다 지금네 교양라 탄도 고연님 점심 계셨다
2: 고정진 서부도 고장가로 로키하다 뭐 육색이 없으셔 아 아저씨 누구니
1: 기란 얘기 아직 니 시작하고

0: 시비시도
1: 랑게 퉁을 쿄시시기
0: 라
1: 니랑 양야지시오 캉부디 중급메
0: 셀레쇼다 알레쇼다 투세마나다 니슈바 센다시 니슈바 센다 키랑도 소알 쇼키스 세메 캉부닝부도 존제 총부디스타 시부메사 제만네 네스디 신예 요마리 니키랑 삼시시유다
1: 니 양야지시인다 캉부디 중급메 랑게 니산다 딩조샤 톱단 요마시
0: 아세 니 코바르쳐 아세 아잘라 알레쇼다 니 코바르쳐체 공원에 바르 세, 조리샹라
2: 암라 암라 기랑 총대를 가르나가 패봐
1: 미디 샹바라 균조체 텐도 우수제 캉부종구이스기
0: 조리샹라 아차 쉬라 기랑 암라르베
3: 당호란 따랑 선생의 거르다 랑가 총대디네 캉부망구 뉴여두고 나 존난 캉부송구메
0: 세대디 알레
2: 암라 캉부닝바 세스나가 되게
1: 응응
2: 태도

0: 이치지여시.
1: 삼보삼모 나냠 덥시다도.
0: 레지.
1: 나도와.
0: 나주디 개주된배 수준 가르세나. 삼보주주디여시.
2: 전전라.
0: 감사 감사. 신주생기 주다 삼보도도시다. 삼보삼모 저마시. 수수 개주된여시. 중순대지시다. 담지 심샤니 원에 믹스 개주된배 숨추시지. 강부님부디게 로다 냠수 제사. 신에 마냐바 네토부시. 가시 로주브장다. 로자샤 네녀여시. 미로 망고 소화기에다 세바하고 오시.
1: 저의 염조에너 진해 능무에 도울다.
0: 다그라시.
1: 야구도 야구도.
2: 예라는 담사 셰고. 등기 전자 판라 도쿄. 내집 교지 체제 다고 치기. 셰다는 년도 시쇼네 나주 디쿠기 총미 상마 보르주니 유고 사비 치세 유자.
1: 상마 보르세.
2: 콘수 셰다는 때나. 당고 샤오상 총수네 고수세 도와.
1: 내가 가래 담사서 그래야. 법인어 자동부리.
2: 장기 셰단라 아. 유고 사비체체 성세기 차비이나 제마 소화 근제스게 오제. 세쇼네 탄더 님도 보르추. 님도 구지 체비이나 차와 상고저바.
1: 라르미 그냥 견음인도. 누군가 개배모도 제일 삼단이 맵배 아. 라르 삼동다. 제마사르비 체비너 유고싱에 마르마르 주그리 수술라 과한부 유너 뭐 근데 사사르버
3: 되다 빨아 비게 쓰시기
4: 빨아 너니 로 용비
1: 보기니 로 용비
3: 저
2: 소수 체우르세 소수 체너 미소 공스 체무 님도 사르비 체보다 더 요르베 와시네 참이 냠사
1: 관다수 본데 유네부 안 보메
4: 빨아
1: 어제 마고로레 주가
4: 빨아 Ngami gwane pabda lero ge gongsi chongso wa chichu Jima bedi gongsi na deo rsigi
1: Rang
2: Asi Kira ni chansi gebsani meba jima le kharu yu ni Sosui takju chi
4: Ha
2: Rang ngami kala sui sa yu ri Kala sa ga zho
4: Pala, shila chwa pito
3: Kala sa zho
5: Serto, zhe hui nya shi chue ga pi Yung omu yin da
6: 咱们喊了我们出去的注意啊怕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拉被
2: 我们请你。这个多大么钱的哇？作为国有一二七吧，他对的，他的。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这边是，我
6: 진지 배제 당황도 마세 패대 강부 제리라 군성 문제사 디남네 샤발리사 다 캐하러
5: 고조라니 맞으죠 고조쇼 시키 시에체
7: 시에체 요르베
8: 망조 상의 여자도와 강부님 분에 불 사브 마라 콜라 다와 메르고리 카르스
9: 직대
8: 좋아 비어 마르베다
9: 타지디 주다스 이디 고화다도 나스네 드제 임시나
8: 그게지마티샤네네
10: You know,
6: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姐姐。 叫人给雨果公司来时前呢，俺妈叫去就的。雨果公司的年度男主角三百七十五，三百七十九人。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 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보 다투스나로 첩제테베니 보라 로고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로 첩바규
3: 조호도 생비 아이네 주도코는 깡빠질게 한국 셰베코는 추베 월레 밤이도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우디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3: 한국디나 야고스도와 티브르바 지다 마쇼 양베제 구두 괜찮지가 군에 레바 유스리 코치부 메고
2: 코치부 마다 한국 차나 광니기 급주고 깨리샤 디가나 광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도와
4: 波上恰吉马吉大大马的呗罗吉帕追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书古银呗这追一字他扎苏扎努们捋追一字恰藏语呗通胸吉培育银阿斯扎迪诺开始追子银压着恰藏下扎刚不恰的小子火压的苏干红的鬼巴不得咱们马大撒切这让罗吉帕追扎追的培育起的
5: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了你扎脏死的你也过是的杨死死的是恰死但我觉得扎碎扎弄的你那路里呀卡吉下岗不拉索呗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起多的罗吉帕追扎追的扎碎我那样我都不是的扎讲价的行子破过这见清不多都扎干不打出去没个做难的来见不多现在扎追的扎碎要过呢罗吉帕追培训那路
3: 因为人工刚进来国家当出租的物业团结三百四用矿在刚进来国家团结的过来这么个刚你演员在矿在国人的不中而过他国书国银白通中级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比赛一年的月子团结七落七巧那人问的是呢你在要搞不起大雨接单的人也请啊老家把追横过的矿在日子大啊用我呢刚来是他看不着啊
6: 我看不开不要了，搞不起大雨，可得是呢。罗家派出横过的困难节，恐怕可再艰难，搞来这可不难度，得不学习多啊。
7: 俺是南区军人，不是南区的，是吧？俺那个罗家派出横过的单兵，横过的梯度不有一张，就说可是俺那干部那个民族。
6: 你那个那些公部门会讲个这些呢？罗家派出横过的困难，刚过杨国杰，对不对？找也找不着，恐怕可再艰难，干部干部那个民族。
7: 대주람차지로고야탐급주고고래쯔미고노기파주람차지연여체광재고릉업중얼고탄고술고인베저주이즈타자수자놈류쯔이즈차장유베통종직표주인아씨자디너계속주이즈이야제차차샤자깜부차다식즈고야도수강도고바부대장고마다사치여제자노기파주자주야도배주시다
5: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了你扎脏死的你也过是的杨死死的是恰死但我觉得扎碎扎弄的你那路里呀卡吉下岗不拉索呗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起多的罗吉帕追扎追的扎碎我那样我都不是的这讲价的行子破过这见清不多都扎干不打出去没个做难的来见不多现在扎追的扎碎要过呢
7: 罗吉帕追培训那路
1: 因为人工刚进来国家当出租的物业团结三百四用矿在刚进来国家团结的过来这么个刚你演员在矿在国人恶中而过他国书国银白通中级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比赛一年的月子团结七落七巧
4: 菜当人白，绿酒囊囊，跌当囊，偏不切。
5: 这个我们咱，我是云南人，小酒军中去进行嘛，我总觉得你自己的。
6: 是不是长大那样的呢？他讲的感情不稀烈，他不是多人应该是为那种的呢？长大那样的呢？第二件呢，感情不稀烈的。
8: 这身体的车都绿江能我拍照。
4: 绿塘村边三九年，这塘叫田林营。
9: 俺们这绿军的呢，俺们在打工，这弄这个，俺们菜都吃不进，等下的觉得别吃不新鲜的一下。
4: 地拉苦阳边生康林，这塘叫种子营。
9: 大龙啊，大，我这是田林。那是深干苦养过，把养过家的也全部洗涤了一下。
5: 你在电波群的身边没事记不动，
10: 身边记不住呢。叫我搞的这边的领主用的，三月那的、冬月那的、冬月那的，菜人不觉得卡切小就了一下。
4: 电话嘛对，给我素养呢，汤不穷呢，铁脸怕把鸡。
11: 看见了没？看见月白，长不跌了，土里根长不起，谁的月景？河北新建特南苏人运中去参加藏布协一百万岁，华北以藏布七十年不跌，滦河藏布以军控时。

아니, 관저의 뜻이 채린 제비에 뒤저 약슈티시. 자가 고자니 르부 거르신 체와타 미 까르부시히 자가 포르기 고타 징베 주부나부 이마 강식 쟁구 도가야 중세 제휴 관주 팅은 이시야 창샤르 만네 이시야 샤류 규기 사자망 체와라 캡히 원연 예외로 숨주진 교조기 창보로 숙제 차바라 된 콜라 용기 뜻이 체례 체례를 신나 창보로 치도야 생기네 지루니도 주드류 다와 숨바라 오다 용기 중더 노르시 남장기 뜻이 체례 초바다 냠토 흥수이 체오르 따제 지급 차가 과장 과장 숨기 주미기 시도 토비 유지 니니 명예 바란 점니 토 시도 총업에 차가 과장기 교조 체슈디시 그 티네 송디 기겐 치모와 우다 용타 차가 고장 왔라 자 제 스무시 차유 차가 고장라 빨리 야고 치교 타 차가 니즈 쿰시라 규련 톱지 롱시링 콘즈 차가 고장 기 치슈 티네 흥수이 츠우이 추수 칸사라 규유 콘즈 심주 제벌레 시도 총와라 차가 고장 돈의 예외 규겐 조니 손에 고르요라 돌균 포니 쇼르와타 침괴토 공연 집어피 폐지를 터도 유진 개진시 유스시 예외 로시 링기 뜻이 체린기 처지규 오다 용기 초비 심주 체벌에 시도 중후바라 자가 고장기 미지기 초비 순부 수여바라 당내 지톱체 마부 임시 흥수이 담르니 화베 룽탕키 대화로 차유바타 미조야 토부유 테르딘 챙아 자가 고자라 민네 준비 뜻이 체련타 심주 티신 송교 대규 자가 고자 교조기 구규타 개베기 내주소라 규련 토기 난소 자가 고장키 김세시 이베 무엔네 디니 토고르타 송교야 쉬치미시시

남시 림신 창도 치바타 된 총회수 시기 첨부 캬고 태비 람부지기 파르타 취업에 난리 총조 사법 중마와 유바타 진보타 초이 파라 사워키 선부 규네 제도 투비 차도 교신 배 초이 제조 남라 캬범 히데비 손에 쿠리오식 과된지 관속급지 루룹 제네 차주 페덥 치바타 양급지 총회수 규규 제네 초어로 캬범 히데바 치기유 총회 청중 니니 제리 주 튜몽기 김시수 교류유 자가 과장 다냠도 디가라 소화계획인지 제수 타동 게마 동슈 세르베 양세 리젠 콩기 소자시 유진 티 과투 까르부 임바네 명티다라 토바시 관조 양세 리공기 체리 시엔다 민저 와라 관조 초기 개발타 초등디 조와 소 체네 세 초기 유발레 관조로 자가 권한 능신기 포제 매베 자가 권한라 이면 치기 유 권대수 세리 근부 유베 또 주바 갸세시 사와라 레라부 데네메 Terdien, kemon tongshu yi, cewen ram tu, se cu war minzho kame tu yi. Wenya, chaka gona coro, dangbo chi yu kanya mebe, kwanzo nge baro tu, chuting ne seri rikdab chi gu. Chaka gona ni, na we chotab kona ra dengen si yin xin. Kobe kashen che xin, leble yinbe chotu, chunando yuebe yengwe ta, chuse rik damse che yu keba yubale. 녀리 진교로 참범해 거브리 롱더 똑잠 주나 니더뷰 심세자 카부티자 마시

0: 카토 양차비에 타세 뷰리기라
1: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미바타 너군 카바 너치 양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캅갸미고베 당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리 당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베 십수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3: 미망부지게 와양념주네 한국 가르쿵구요 세트기 예 대비나 인구 대당초에 다르무탕 갱과기 군가 한국디 비세 빼리스부가 한국디 요디 토부송다 Jengwa gangbe chikdo majabta Ti tupji le ya Ya yangwu yue ba Jine gangba galya magabta Unang ma shuwe chechir dindri duga Nye debi na Chirang tulu debi ngane di si nangshi
4: Ubei zizi xinki jachui chugu tini Kyuzi gona tan shuglo Gargo chitupgi zawa Chimo so Zixin mangbo le dulin cheba xin yinbe Di tangki jachui geba tan chepji Kiki wujar da gyong chebe Tuklo di Ubei zi zixin ki jachui chugu tini Zixin ki rik mangbo le dulin chebe Chimo ngarbo me la Chuxin naga mangxin Jachui chugji Chuxin yom la zibe tonang du Longa ni xu zixin ki jachui chundak xin yinbe Kuni la Di tangki jachui chugbe Dienang nyamlin tup Tanda kabar gyamne Ngang yu nangci Ramjung ni nyu ci Chi bygu yin la Jachui chugbe yoje chachang Chikyang bygu yin 哈塞五辈子自行去扎去店内去谈的扎通通啦扎去出版国是习主席古堂国书古堂扎人玩扎去出版国是顿去顿古堂国书古脸玫瑰镜年代冲干了我的皮肩去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桌堂当用起语音过年了地堂给扎去给我堂我这打用难过去五辈子自行去扎去给我堂这送店内看了皮堂陆地卡巴来过给估计初级送啊积极给
5: 哦人家这些嘞男子领过大金很过的可不难去 Ramo Rusi mele nākura kārtu kēnāngi āspadīshito. Oya, tēngi kōdīshīmta. Tā tālu hāngu di unē shūguā mduwa. Tūbu, bēbu, yāngu, chobu, hājāngi yāudu.
6: 一支由工人、干部、技术人员组成的学术勘测队，从未超然性。

0: 라시라스이자 저도 랑가가 예제 되지
1: 저스 가봐 겹지
2: 튀셔 보지 겹지
3: 라시 비자
0: 가봐 겹지 예제 너만 예사
1: 쉬다 라카 쉬도이다 아 그다 세샤
3: 저다다
0: 세샤 왜 왜 봐 니스다
1: 다 니스
3: 그치 미다 세
0: 미다 소화
3: 니세 소화
1: 미다 스트다 혼조
4: 나 가봐요래
0: 어제 저거 언제 돈에 여름에
1: 여름에 나 신에 라타
0: 아 제자 돈에 용해
1: 여기 안 보여
0: 예예 너 봐 니네 여름에
1: 야 로스 야 로스 야 로스 야 너 봐 니네 그 엄마시 알아 디데 돈에 对吧？
0: 你你用没啊？
1: 今
0: 天是罗德西，
1: 加兰瓜马年了。
4: 对对对，
1: 学会第一的。
0: 咱阿姐就
1: 也免得看
0: 不起不起啊。呀，你卡里别亏嘞。
4: 但我通街通通的，有也不咋。
0: 嘿，拉拉西拉斯比。
4: 下来预备。
5: 赵哥，你现在开汽车买的，让老团长去车上去。
4: 送的。
5: 让党国广大的阿拉通电话，也能南南北接了通吧。走走走。都是对杨三通的话，没听见呢。
6: 本来叫个老皮的，我既然成绩。我既然来搞不赢，
7: 班啦，叫个老铁的，我既然成绩，我既然来搞不赢。

0: 사장이 쇼게니 가가지가 치스.
1: 지. 뭐네 치스네. 보디니이나. 근데 세년이 그미도.
0: 가토야미도.
2: 장즈게 와르 아마 통두 메자지다.
0: 장즈 토마 되베 마치 네 통두 심디부미도. 네 당고 남치즈 삼다비. 디린지라니르 시에츠지. 나라즈 춤슈라 계속하지 요마르베. 계제지디 오츠도 디나데니 망쟁 라조로즈 긴고딘데 갸르샤 구교제 토니즈 닌도 샹지라게 닌지라데 구교제 모토빈나 엄지다 네요게 셰브지슈니에도 니타제차 디린피게 데가조이
1: 키란게 스칼테는 은니 근데 조제
0: 키란니 니세바니다 키란조 키시 투즈라초나 나다가 요네 지바 투즈 메비나 마요네 지바 간다 나도 진상이 기준으로 네 속으로
2: 세세세 쇼다
1: 아지 초패다 광부 가서 쉬워세
2: 기란 계속 칸라 대야시다 아유 기란 대나 나 향치 규로 지네 요마르다 나 나도 님도 로몽고 디제 쉬오지 기란 대나 나도 그 대체 오지 라 머신에 장즈게 와 아마 통디 요마지 계속 칸라 조유네
0: 你就没住就是吧你这场不爱语既然给他的送送啊严肃看到了俺们家的没有月子没催他到一样他去吃个鸡落地给拿了俺你给舅母别的大多姐姐咖喱给吃这颗个都干你如的这些一年米康的节目用的生病既然我儿媳能够都给你我儿媳还请求
3: 마제 언니 턴다디 부군이를 건져서 시에우리야
2: 코니라 니좀 라샤스 규리
3: 라샤스
1: 마제
3: 디제 용구르
1: 라샤스 러비나 코니 심제 칭 마제
2: 가다 코니 카가 마제나
3: 어
2: 나나서 니엘라 니좀 계속 하나를 계시 규리
3: 어
2: 비게 계제 야우도 삼나 모두 비게 샤 야우미도나 초순 다가 마르베라
3: 대자 부지
2: 대야 페토 주소사 계지 계종로 세우레다 孙子没去世
1: 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不是那啊是 你年轻不是那么让个姐姐而已你年轻没得着成不是姐呢可能太牛你有这边有吗姐哦也你有这有吗姐看那你刚没唱过数吗都俺就那牛马达哦你碰住啥大学长过梦不是嗯有这不不需要是啊来有人过去了创业这点老用不明多同样不多阿妈我姑娘都心里嘛姐
4: 你见过了，四十岁当的这是这边是些大病。是是，我那来了嘛是，他听着跟着瞧着，
1: 那去人给娘拿的。
4: 勇啊，前头俺就娘瞧。

0: 빠진라. 니니니자 배디 우르술 대대비. 내저 과부다가 람사조 영미다. 지대 치차차샤. 빠진라. 띵 니니기 셈베케 잡기. 파시다. 아마징라 카바슈이네 키란다 창즈 가가조조다 데마탕무제 데오르다 제자 냥에시로나
1: 오라 제마 싱갈 차레 가르이네 순야나 능이게 람살레요 키라 투심 샤케브나라
2: 나 로스게 먹고 네 심샤신 봐 미자마 넘지마도 랑가디 주규르바 아마징 시징아 치무시 머시마 조콜라 모랄로 두구도스 통요시 이네 모랑게 시에고야 창시에스 팡지라 모랄을 섬듄디 주브카스치와
0: 빠진라 은이 조분이 충두네 칸에 빠진라다 아마징라스페 기니니 밤 춘추라는
2: 저기 제제 다거지
0: 아무 징라는 모두베 토카르유네 너니를 쏜다 너니게 줍죠
2: 장즈다 와르 카가치니지
0: 라
2: 장즈 아마마 총콩라 카가치네 용구마리스 시장아스
0: 이네 빠진라 꾸니 소화게제 여우제 대여 말비
2: 장즈 아미 와르기 아무게야 치도 네 최딘 제 하브리 장즈 심나라 마티브시 자치기 장즈 자마세 네 심나리 데부큐니 미도 키니 치르 친제 장즈 토조나 카타시야도나 인지 카타치로
0: 빠진라 키랑 송다 은이게 로봇 테스트하래
3: 나주 겐스칼 니제 메바 뒤지데 니여지라 메여다 엄지 리메시 뜨르다 저도 감주가 털라 꼬리리게 와용지 키나니 툴데브 나시
4: 레스 레스
3: 어 닥터리 콘스스 셰라슈 투르베
4: 어 사토리 도드리지 법카스리 야우치 쓰르다
3: 아 전에 야우치 춤브레 어 찹사
4: 어 데 로봇 신녀 꼬시
3: 알레 전에 니 터지게 어
4: 레스 레스
3: 어 아니 유진 류샤나 니이바
4: 니무숨
3: 니무숨라 니무숨 헤데스냐 우제
4: 키나스데 따주다 요마 쉬벨라 계세 코므나 모두 셰히
3: 아레 영아 영아 쟨 니무숨 샤나 니 줄루니가 친구
4: 어 도제나 도제나 키라 투스시스
3: 아 걔는 와지
5: 샤데데
4: 데 야오체 데 아 너니를 칸르 마체로 나다 랑주 조레 텁심도 부니 카가 체무인 승비 데 칼르 니 부체 칼라 야오세 니 야오체 니라 고중에
3: 다리 키우에 참 키위에
4: 참 키위
3: 전다 신다 주도 체베
6: 주도 체사
3: 주도 야오 주매나 얘기니 동지치로 치워
4: 아자라 터치나 동지치관 또
6: 喂
7: 장사 와르 암라샤 이미도 저거 로스다
6: 장암라 니야미도사
8: 喂

0: 아니 듀니 친제 장을 챌룽 가로 칭이스 럭바 제비 이내 장 두고통스 파과도 신전의 대배 투수디나 나르소소 미수셰야기 릭투투베 쿄쿠시 차노섭슈 결혼이 소화기부 계주기 파샤 니다 시나다 장난나 대주고 계수 승마사
1: 창스 니가르 시내 시에프시 니에스임나 랑 쿄구야 슈디이 창스야 룽초 추이그 처외나 살롱 주바 야치 쓰기 지만에 나르 주워게 샤티 야오제 소용 치기
0: 니니 셀로 잠보기 세네 하나를 수주 되장게마 세뮬레 대베 네스 카를 하니 让落地撇掉啊！看一生错，没丢结果就死了不去。加上你们的那送，不过让个女的全部送上，让了他不得好苦的。一年，让妈被你用的，他可让了对，我让你，乔龙那所预备过的亲戚的那对。
1: 영아
0: 네 아무나 고시야 사업지 러진 보통 되시게 마세 나의 보통 되도
1: 얘도 너랑 지금 타는 용구를 배
0: 게스트 제시지 드셔 드셔 야 다 먹어 다 먹으시
1: 强子，让你不记得啊！
0: 让我让你不记得啊！

0: 쟤네 야구르다 저
1: 가리 야구스시 모랑아가 맵샵시 가다 후메주 지도메네 메세기 야구스바 와르키니 지도티 제유니 카가친이 용해야
0: 세무 통유이베
1: 맞을 리고리 역시
0: 펜스 가비베 미니 창아치외 롱부트 펜스 탐보큐베 세무는 신지 지동선의 대회 탐보큐우르바 이내 펜스 뉴스던 거다 도스수는 차튼 수차는 시그지
1: 미주니지라 무도슌 타게지디오시 샤다 와르니지라 샤소스다 쇼몽스비
0: 니지디기초는 메다 니지디기모초는 도능시지

0: 깨워다 순바 레라버리 총아게바 카고리 장즈 탄다 강아리 깨워다 월로 부구요리 소아라 강자다 조나니디디 더비아제 암장원다 조나지리리 와랑 아말라니자 티링아란주 대둔게 뷰체니 마오 방도란제 디기기 소아치도 샤다 김는 근제도 아
1: 지리리 샤다 인다 샤다 인다 오야 샤다 인도
2: 인다 인다 테린 아라다 통제 깁실 하죠 네 신의 학고스 나라 견고유는 노브세야디 견주 신금하지 나저 암라 니드 네 셈버 문에 이실 할렘빈다 도스모도 미주쇼 조체죠 급디디 네 암라 그들이야 뱀 주제 암라스 배고 삼중화
3: 쯧쯧쯧 상마 야스긴다 디거사 암라 니브디 와르 로브 체브리라 나래 로브 체브리 인다 잡다 인다
2: 인다 장자 암라 니브디 야고시 니마가 내 주된조 차고 사브시 니에데나 워킹이니 니마는 시 지부지 양치 차와 주디게 김장의 경제 견과 구수 대마 당모스 지그샤제 메도 시에가 치디 응니게 경수 능무디게 모스크를 캔바치
3: 님도 좋아
2: 예 왜 니에 캐란조 문에 쓰고 있다 다네소 모스크에 니더기 채모 나랑조 창매 채모르다 신승우야
0: 벌써 쉬시
2: 락단 지디 메즈타 유이
3: 찬스 좀 님베 쇼샤스타 저지시 균다
1: 안세데 사사 시여시 쇼샤 지게 등 말다
3: 찬스 좀 니시
1: 나다 위 홍제 우시 가다 메화제 텅더 슈위 동여시 안저 창문 님지 지니
3: 계란이 참부르베
0: 장자 디스 Rebjib chwe ne, kongdang lar yang tiye.
4: Nye naga di, diri yin doji ri.
3: Kira ni... Zhiga, chenna sangma dimzhi qizi me zho.
0: Wanzu digi, nyam dibgi ninji, cha gyebu qizi yu da.
2: Kaga zhi, masai chansi di cha gyebshir ha gyebze, chongki yongli gyeza chwe go suyi, rima zhi.
0: 切上今年的俺做年班去了是也行，看意思呢，既然你自动给别村着的，伊达，俺让做你们多年班看家头，伊达，小，你们多年班看家头，
2: 晓得。年班茄子，有学。是，俺你没过打死可热热。天干嘛是的，今年没过打死阴过去，兄弟呢，俺旁边自动立即劝了呗，年三把不打旁边搞着这样的，咱们这样的生活。 제일 오르스를 체제 누이하고 사죠. 이내 가르이나 제일 유부 차를 살 두기. 급드드 나 삼을 거죠. 리샤니만 은이 님도 마요 가르이나 삼죠. 제일 니에 시네 신스. 미스 찬스 담발링베 츠사. 나 중무 망고 드제 사제 가르체도래 아. 제마 김에다 부군님도 차소소제 대기디 체도 줘 봐. 미스 찬스 니에네 신 잡시. 나 이미기기. 여럽 순대기 사산 하시. 찬스
1: 让大娃儿给我朋友自动通通去了自动联系连锁马赛江西大部啊西内朋友自动给军送啊江西大部一拿去让朋友当面的这面着生病呀妈对了啊年三把俺这边着的给你们都记不记得呢要不多啊因此而且才是卡着借我来生病一年长子全部顶着日的军业绩才够要是第一套呢年纪下的转哪有呗大日吧
0: 님아 창고시에는 왕문의 찬스 개별 시라 시기유 이내 키니그 탄대든지 기부실 하리샤 미리 조나시 제희

0: 보라로고카세시게게제
1: 콘치부메고
2: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 가신 이라 슈미 순슈 야힌 코메 콩부 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저도체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 당 뒤네 취급 체휴 저당 야부 메발 여성 치도 타디 슝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 탕 함티 딤쇼치웨 콤보티브 디싱기베 촌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드타 청야게베

0: 夏天，卡拉斯卡修。巴拉给卡拉斯卡修送去，干嘛去啊？巴拉，俺爹烧药。爹可怕有嘞。俺们那个弟弟上俺考试时，咱给药的送去。哪里？喂，喂，这个卡拉过去了呗？啥个没给呗，来着？ 부구님도 생기 와 뭐지?
1: 상한아 칼라 칼세세리 주도 갈도
2: 아 저기
0: 인지 중에인데
2: 인지 저기
0: 쟤는 용아 밥에 라님도 윤규리
2: 아주 서서히 진지 봐
0: 뭐야 뭐야 겨우야 겨우 깨싸워 겨우
1: 상한 고주야 대통치리 난 생기야 마요 아 칼라 던도 용나리
2: 一大一大，谢谢。一大一大，托钱呐，托钱呐，托钱呐，谢了你们这去啊。嗯，天哥，你看那座最开心学员，这里上俺给看准你们人，天哥代表把托钱呐收银，地给收了，两个谢了全给别人，上俺代表着呢，你红家球，用对了。

0: 미망도 장로도다 간이빈지 창물리스 와 가부초제 셰스타들기 요버근제도 요버니 그거 하고 제 나 뭐지 민년 맛이 나 세모니였다
1: 우스니 그 주셔서
0: 알레 나 로르디 포테 규지 공개 와 로고 제 맛이 군이 괜찮아도 저 유메 셰제 되기
1: 군이 성고 셰도 저의 곳이에도
0: 아 진짜 지스 장서 디고티스 같이가 왜 장서 자 개 제모 좀 와
1: 개면도 호프가 난사 제지 아
0: 워치베 장서 그러니 가간 제사지 다들 알아 저와 토브스라 담고치하고 그거 싸우지라 혹시
2: 你 다사르르치디 딱바히견다 유비나오이 부지
0: 티티티 말이마시 길견다 유부 다네 유부마시 시바 자게 쇼센 원지 피부시 딱바 둘다 대상단지 가쇼시야
3: 그린 님은 당구 써자 랭 먹으시라도 차로 남아토지
4: 니랑 야소리 나 상하이라 규린구디 장투부터 통지 시내 비진기 서주 월링 토스
3: 请你几卖杨氏去那片啊？
4: 用啊！
3: 拜拜！
4: 拜拜！
3: 再来提大姐，连命呗！

0: 장우 슈스 땅안저 놈니야다 타니얼 치부지
1: 항상 나고 된다 시야유
2: 가시야유 아 장문에 보기에 저게
1: 마리 나 사주 나 집부터 또 삼루 다부이 고바다 정양문 그 과자 저 와이에무 시에주
2: 어찌 여반 진짜 경을러
1: 저거도와
2: 이내 오바디 나 손이 사출을
1: 어찌
2: 계층 마시 자사주나 친제 오바 지문도 과이 몇 삼이 하고도 안쇼
1: 고들라 액샤오 미츠라 이너
3: 나래원 디세나 리자 알가브시다이 제타 드링에 챙아 로케바 드한 곳이 콘제 리스타가 요미 오늘 칼레시다 카마 좋아
4: 나 콤보케베 알가브시다이 카레스나 로케바 드한 곳이 콘제 콤보케제겠네 칼레제 그문도 대비 쉽지도 와
5: 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 我呢，这天呢，开始追着伊，眼睁睁擦下。这刚不擦下的，鞋子破下的，就跟俺们老哥爸不得怎么骂他啥去了。鞋上老几把追，这追的别去洗的。
6: 老几把追，这追的，我那也不晓得，我忙死了的。这脏死的，也过些单，养死死的擦死。
5: 等俺做的，这水真浓的，你那老了也看见下个么老少辈，出去以外，你面子当的忙不要了吧？
7: 先生，这出去收购的可是不是多的？
8: 罗杰帕追，这追的，这所以我那也不懂。这讲价的，薪资可不止，真钱不多。
7: 多多这干部的，出去买个做难点的钱不多。先生，这主要的，这所以我呢？
8: 罗杰帕追，赔几拿着？
7: 因为人工刚进来，国家当出去的过瘾，春节三百四，用黄金刚进来，国家当就等过来这么个，刚你也月才，黄金国人我就没人过他。
9: 古时古人辈，通江级培育，通江村村那年年端那个培育一年端有才，团结七六七巧。
10: 大爷，这个计啥？这得来多少多主贵？这个第四季吧，开要买嘞。让婆罗亲戚的买嘞。
9: 喊你放的培育是当的，爹那个就是做呢，人穷的面子嘞，钱咱家里捐钱蛮多啦。
10: 咱那不也不去吃鱼。
9: 所以这蒙牛的代价，韩立芳培训单的这个人，都是刚不久战绩，婆婆单，所以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出血单呢，所以也不是零给。
10: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培训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单，吃了呀，你们我了呀，没事，西西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
9: 韩立芳的，我那也要多。
10: 韩立芳更穷点给。
11: 阿姆拉的巴尔的，文字也不是那热闹。
12: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彭龙苏，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
13: 林国下兰克，杰克布洛特卡追韩立芳从康。阿卡中卡西卡中西，
14: 中的表你大，真不大，已经你妈三下。
15: 中国古城有干嘞，通过表盖代码，西罗那。
16: 既然这你得利息呢，俺就拿去，写不上账，连我结果子，除了我自己，积极积极。
17: 下面这边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那去杨氏团吧。过那过月块，六七年头，六七几天节目都不少给。下面你去团去，要不青皮糖都配不糖，青皮糖给团去青皮路呢，结个皮千万来给月饼。下面拿出就是钱。
18: 自信给凝聚立住边，明确地问题给冷却他们几个人，明确地问题给冷却他们几个人，明确地给巨人男，他家没过的汤，那我拉普多没被汤的，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运动也没你这汤，天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有，巨人用了些许月饼，些许补气了，给脸血，可把肮脏，来我也过去，出松姑姑，过出松三年。
19: 他是杨春兰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呢，是个在龙门菜地块卡住青皮汤，那年面菜从康，老个重庆儿童区管不拢，老个路。

0: ედო ხურდა ცეგუი
1: ями кимбе нохун тибу мебта нохун какба нача яхстэба гона гуйукор лоцингиду лоцчикчен чемото васоки ями ни чутэнси кёпу чинпи тангду пита
2: чинпи танги тунсе чинпи луни гекапки чиванла киюбе ями нацчусиси 지신기님주례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탑람기고니 민주나공기 사와게도블라 민주기 규림랑
1: 갑갸미고비타 나공라 폭도미베토니 쇼균강야미바 야네상토
3: 균통야메니리탕 대외人心기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유비 십수비치라 겔린유 카바앙차 레워게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4: 아카절 가시가족세
5: 동대 비우니 딱딩바다
6: 이진이마세샤
7: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때모 시로나
8: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안녕하초 시바랑장 레워기 구지 초레워지지 찍찍찍
9: 오 현재 드시텔레 난지 링고 딱지 한고도 겁내지 라모 루스네레 나쿠라 커도 꺄나네 아스포디시도 오야 땡겨고드시다 다 달려 한고디 운에 쉬고 안 돌아 두부 배부 양구 오보 하장의 야오도
10: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니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뒤모에 신토블라 큰중기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도 사도 되유진 켈린 방딩 주영아타 미그도 장세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미그즈브지 치바타 미 세브미 동와 미그주 튜바 미깜보소기 내튜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카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추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11: 난저 총튜니 빠라다 암라게 꾸레균제 수남지 다당 안주 나르순디 빠라다 암라 십슈어디 난저 상미 웬게시 겐과리아 고야디 밀세부마리 조디 양부탄 디부지 난저 링고다제야 차겐디게 차상차유
12: 링골 디당 소위 셉차디 겐고 남라 피야 착다 야부치두
13: 스몰링 요콘 캄사 링겐의 넘시 셉슈리 젠센시나 바 토자나 슈구인 문제 제바시너 토고니 지지 뒤님파 랑종기 셔큐리아 저주 법규리도 뒤송 랑종기 눈내 상위기 최세디 이내 앙차 숨내 개파 마체규리도 대도민음식이 차기워 저고남병의 수리 칠피거 저주난구입타 양체주음식이 冷不冷지 치외 파초天能거 짐주딘자铁了 인지익섬나로 남시 피조권의 시위는 도공 닝지탄 토게 흥얼이야 남팀의 차부총의 법규 서브마스의 향총카지를 차부총의 진외파 법규 티내 참도 유규탄 정규리야 정부망부권의 거리 남팁규 사제카지를 차방카 심심 법규 티민서규카리야 정부뉴뉴권의 거리 정부망부권규 티내 승인유모 닝지탄 토게 흥얼 참도 유규탄 흥얼이야 남팀의 차방카 중 법규 사제카지리아 차범카 충원의 증외파 폭규 티민서구카리아 증부뉴뉴코네거리 증부망부콜규 제주남시이긴비에 마오닌지린리아 응어리기 흥외타 시진농외 흥외 흥외 흥외 닝지 흥외리아 서신뉴진원인가 중치와타 락바르투 시진정부타 딩리 딩신기로제리아 서신뉴진원인가 치외 제유 생각하니 리뉴어서기

0: ngone chim sim bula bindo jang la kiran che nye ya ge za go de nya shu je kar na nye im ba
1: di kiran yi da
2: toji
1: di zu yu di
2: mi kha ji le ki da shi me shi bu lo zha ju zhe ha me xin ge yu bei chu do xia mang cha san xie bi
0: mi zang mu kiran shi bu lo zhu dong to gong shu shi cai tu jue la din de sna 야면아 마키 주도 차부디다 님도 슈도 니리 요지가 님도 심지 키심 수르도 시조리
2: 나도 돈이 능하리 시다 다이루라 계란 장산의 비류 원의 채너 매고 슈제 폐우로 봐 협당 앞에야 가리너 계란 카토르송엘
0: 카토르소 이내 계란계 숭배 매고 대냐 미디 주능 신체 카토르요 말이 라브레나 미망체와 메코데제 키랑의 숭배랑가 대친부리 나즈기 겐다 라브라 부축 주지게 길로 간다 초부 주제 편주로고 체니 쿠민로 주규 체비 우도 덥세 손자 도구 쿠비오네 루춘린 교리샤 비제 치와 붐르데 레와 치 람르 규 체브르바
2: 아 슈자
0: 이네 튼제 님시모 친바 나 주카 토르스 나기 겐지게 라브라 나 치제 람다링라 그도 나 조체 지르지 동초 게랑가디 니에데나 마타살레 더 숨조고 키바
2: 덕종지 니에 대비가 남유베
0: 알레 니에 키랑 슈야 제브리 키랑 로디 자친부디게 니에 라프네 오니에 체비 다베지 쿤밍르 조비
2: 야오초 오네 야오초 아니 뒤교네 대관나 고규제 대니에 손자 지로조에 뉴뉴리 다리 고급 야오시라스 나롱어 스치치제 괴자 주배 서시대 야오시다가 주의 대디게다 버리디게 유배수고 주비주기 지기지기 제초리 딜레야 가르고래
3: 개한 치자 냠네 교랑라 개지 차도 고르긴 링레수 참 좀 더유
2: 시다 시다 손다 녀불어 개정라 제니케라
3: 나에 공부기 보 주는 키라게 알라 히마리
2: 티더레 다시는 가나 손님도 태도 또 땡케비다
0: 더게베다 되러 베이핑네 치티마 제 공공무디 말지고 후와 다치가 침비 다가 카루 치나야 미미 쿠심 추도네 니에다가 대제 계수 침비 나도 로용 그 인슬러비 그러발 이네 랭김님도 셈나 뭐논다 도규메베 르와 동색 촌나도 제일 창산례 뒤 차르도 침다 양치 띵지고 키스 나한테 메보 삼로 돈다 나공 치지기 망남 데르 거제 나주 중화기 터도 된베 리론 준비 이내 터도 나주 뒤를 레뒤 창샤 자라를 쇼 화비 송토 요 말이 다리 군민을 허규 지뒤 레와 티 쳐주러 강탄 레와 솜동 교바 지초기 이내 그뒤 기베 님을 시어래 군민 내 수대비 사지질 지초르베 남시 나란줄라랴 저 베비 총기로 로제 로고 삼번에 다가다야 퇴지 시어르베
2: 나란주기 거불로 교토로 허초로 교제 장초 로모토바 테모 솜충부리 진길 허교다 송길 허교 민길 허교제리 딩아란주 미리디 차그 믹주다 죄가외 너수지리 타당아라조 람다린 구교제 거듀러지 디줄호규로 로니 지베린 토조윤 마조코바치네 마싱아라주 계급기 설도대베 사자를 달러
0: 야오송스 문에 야오송스
3: 단독한 누구이
0: 기나 투장 문에 갑시라 춤 이내 샘도 약간면들이 숭해 요르베 창고슈는 옛랑판에 르루다 망세 타는 무동시에 누룹체유 때나 마하라 탐스베 시에디
2: 전직 다나다
0: 나냥 퇴보 왔다 리스 용르난도 인다

독스터 뒤 문에 한관 루증 손 다시야. 디가시 다시 뒤 콘스 뒤에 립자. 롭튼 럭도 룰을 자자바 뒤에 마시베. 인기 마시 댄댄 마시 표지 매규 퍼자 대용비 인기지 가상 아니름 단추 인기 마시 심도 마시다 댄댄 난다 요 마시

0: 야, 같이 해. 지, 얘 바스키 이제 같이 가.
1: 수리고 샤오. 바스이비. 메코지고다. 코롱 앞 차르샤. 님도도.
0: 마리. 그냥 수 영이 수이 봐. 같이 와서도.
1: 당당 아수 이메가 네테 마리. 그 한순 뭐 흥야네 카체 좀 얘들이. 세 마리. 맞지 되면 토뉴어리.
0: 토뉴어리에.

0: 오야, 냥 아쇼다. 야쇼.
1: 개멍라. 옌슈라.
0: 아, 롱. 롱. 겐푸라.
1: 스부세스. 키니가 보기 따떠치야. 냠이 신도스도 참아 트여쿠지.
0: 소산나라.
1: 용아. 갈레카스. 동라. 참아 따떠치야.
2: 레스.
0: 海棠，年前呢，干父来拉他们送神笔，不过是干父来过得床边去，心都该那儿。狼爸老不过是点家送给南国的，过来看见娘不是，没心里姑苏养我们多，果然心间的你了要下。那么些成个事，其实娘边呢很着小些，切子。俺最看了心间的，特别当初呢养过去用啊，光偏呢没个送着。
3: 那么些宠物听见了，俺做明星猪还太俗。
0: 啊，对不起，陆主持，别晓得。俺做娘们都见了，明星猪肉肉养得个啊。
4: 有啊。

0: 현재 드시텔레
1: 난지 링고 딱지 흥고도 그럼네지 라모 루스네레 나코라 커도 꺄나네 아스코디시도 오야 땡기 꺼주십니다 다 달려 흥고디 오늘 슈가 엠도가

0: 미시라죠. 미신 감보라죠. 메동 아.
1: 아. 양포셔서. 이놈 보좀 해.
0: 메동다. 나낭다메. 겐포라. 니 녜제지 놈이지. 기나 비지다나.
2: 용아.
1: 동라이. 메큐 크리스 포제.
0: 겐도 겐도. 서서 마셔서.
1: 마리.
0: 겐도.
2: 녜다치요.
0: 감보 잡으려다 마리. 쓰고 마리.
2: 죽으되.
1: 什么事情你提出你了海棠没看不出的徐英让黑仓不直接你了没动的陆柱错我从你们都没当个折用我折心里巴斯
2: 메디 핑그이메 심소 니급 차가 도시
0: 캠포 라타체나
2: 동라이 라깅아 차고 쉬어 근데 스매지요
0: 섭섭한 세상에 롱도샤나 힐리시미당아
2: 되기라 과대시다 이거 니를 근데 스티브지 더더니 제스지 잘 클레라지요
0: 니야 롱가 진비 가르는 거요 니야 계속 왜 니야 저버리 공부도게 다시나 메라 당시나 녀들 녀그래
2: 바잘 희지 이거죠. 가보면 큰 뉴스 동라. 이제 뒤에 혹시도 야죠.

0: 다 균업인 숨소보 추소 큐다 큐유 지주나 기냐니 나모를 체드 초원이 메바 이네 수기가 또 수충이 가라 쓰시셰바 조개비 수기 걸마 개비노 디 땡기미디 자주다 지금 말했을지
1: 견러 디케랑 게 수베 모스 공수바 만주 사주 전소치 내 리빈 차거든 송고 여르바 게라키랑 게 치소로 토네 고마마고 송기
0: 다른 의미 게 숨을 토베서 쉬어지 이는 미싱이 미캐린 스코어지 켄스 탄다 로츠브랑하스리 마홍바 삼타지 롭춘 치구디 채우지
2: 롭춘 제 가서 그래 등기 견종아 교담부디 미싱 고시공도라 돕세 고시공도
0: 타당아 주기고 먹죽은 내가 캬여리디 먹죽은 치마도 주지지 나 주김시 이 주칭에 호르바 체장 나 주의 대회 높춘 체니 시지 디나 루토비노 디라 메시지 유노시 팀나로 시지 퓨순 속보 유상 류스 컨테스 제우 유메다 니로 김제 컨테스 제우 유메 컨테스 포교가 뭐뭐 치고 있는 상고여지
1: 럽주 마 체체 레오 마 체체 나과 구바구 차고 있는 포교가 치아 레오 주베
2: 안에 이거 고스 계속 감도 제가 아마 비된 거 알아봐
0: 네 텐체 스그메
2: 도시 다 인풀라 피기 녀제 니에 꾸비 중요한 배
1: 꾸비 꾸이 거를
3: 샹 꾸이 꾸이 꾸이
1: 스디
0: Nienjiedi, hune raka gui bino. Nien kyun kuen si ma ri. Purugui la ya di, ta shegi kibien di. La ya da kibien, yinji yuwa sep chi u ri.
2: Yonga, kintu purugda, nga ta shegi risi gwa ruba.
1: Donglai!
2: Nga shegi shung lumin du, shaka ga da chi su su yin da.
0: Nien ra ta shegi risi gmi.
1: Donglai, donglai,
0: li donglai. Yusho, jini dang ma ri. Sarudodo, nie taka cinku.

0: 아부 같이 했어
1: 깨라 마시 아니 고다가 마무니 조배니는 당기
0: 칼 여가 여가 아부 칼은 여기 봐 어 멍우시 멍우시 멍우시 아부 야 야 갤라가랑 사야신 부시디요 야 저어스도다 암시드구이
1: 암시드구이
0: 아부 멍우 아 다스니 하죠 어 야 yeah.

0: 子跟这钱谁啊你要的你这我自我出票个家皮也是给他还给我姐姐还给我住给年年这跪下还给我妹妹自我提前把这一送给
1: 기라 계속다. 나 콩글라타 유수고도게.
0: 다시 콩게 장의 년체 구야디. 코랑 겨그르 삼샤 숨기. 턴도. 장 보고 삼서 코르 취 숨기.
2: 예, 뭐야.
3: 마치 예선사. 니스이죠.

0: 도빈 축구 안 온다. 젠저금조 상매 란시라 튕기스기. 돈도 포상 체가 넘부다니 사업디에게 랑글럽이야 구디에샤 타라 리크딤라. 타과르 심부 더그디나 마스타. 용두괴. 돈도 해당라 심체제 대위베. 야메나 심내신다 유베. 야, 가져서. 루빈. 가져서. 도스과. 네 음식에 당한 친구.
1: 고민도. 나는 다리.
0: 로스펜라.
1: 로스펜라.
2: 젠자 지비미 화도로 제주시세 포르투디지 교시 이제 혼나 한부지가 가다지 조지분서 선배 봄쇼 중에 허절 시티시 주시 다지나 손토미도 동베다 화동 화베 교연에 마셔자 계급치르스 달아쇼지 당하라서 넘주에 시라함도 다시 녀라 땡기 집에 뒤지나 시팅 시슬비 자게 같이 봐 녀라 아무것도 그깔아 켈로 집에 녀 바지지 심초지 안과주 증기 너무 땅에 추고 쏘쇼 허고 숨다 제기 너무 된다 너지다 제기 너무 지 교구 퍼리 개디 쇠키리 자게 망마 지딘 시야라 기순 제비 셰초 메뉴 자 한과주 증 루빈 선자 개디디 자 제지 마치나 쏘쳐오리
3: Please. 정칭 알주고게 겐키 멀팀 제브제로나
2: 막도의 지주 제비 준비되었어요.

0: 대네 제미도 제산 짜주야다 짜소야 보나
1: 로게바트 페지나로
2: 김을진 건 감직라 과자당 주주로 우이 현재 서비스 경 황제 감직라 과든주 등글에 제미그 감니 연여세 광제 과롱업증을고 다 고술 고인배 통종직 필요 통종 최저낭내 닌뒤낭 뷔제기 내든 유지 현재 칠로 제초 로게바트 지골함니 지골탄 양규 강탄라 민내 주구 제바시인 Lamdi tukla, jigwa ki nubba den yubbe, sangwe tenpor zinne, jidar gwa tukla, bwe xing dimshi chiwe, kwanba yunrin bwe yang gale kagme. Tiwe lamwe la cherju tang, tedu gwa tukla nubba den yubbe, dakje chidi, tingay rin gwa ni, chanyi la gwar gegi gupchu korge ima tang, tata chanyi la gwar ngabgi gupchu korge le zhwe mi gu. Pwenjong loge paju.
3: Narengwa ni xena. Rita al gabshi ta yu. Je ta de ring ye chen a, lo ge ba zhe heng guo de kun zhe, ri shi ta ga yu. Wu ne, ga le shi ta ka ma zhuo.
4: Ma kun bu ge ba al gabshi ta yu, ka de shi ne, lo ge ba zhe heng guo de kun ne zhe, kun bu ke zhe ge ne, ga le jie ke mun du, de bu shi bu zhe du wa.
5: Nanzu namju jun rungbu xin lanje degiru ba, ane nge loje pa zhu hango de dambi yin, hango de ti tubu yue zang, chusu kaze la ne gamba nage mindu.
6: Nye lege na si gombo mangu jagan zhe yin, loje pa zhu hango de guana, kango yangu zhe, debu zhe, zhoye chabu zhe, gombo kaze kyo ne gamba kanji nage mindu.
7: De zhu lam cha chi le guar ya tang gubju gogu le zhu mi gu.
2: Loje pa zhu lam cha chi yin yue si, kwang zhe guar ngab zhung ergu tang, gosur gu yin be, zhe zhu yi zi tang, zha su zhan num lu zhu yi zi cha zang yue be. 통종직 표류인
8: 랑코르 동화탄 칼라사와 니니웨급 빠빠르 서주랑지 유방 빠빠 장세캉도 페탄 유방 빠빠 장세캉키 리브메버 냠린탄 쇠다낭초 렁슈튜바탄 강라 서주랑바 빠빠 년세탄 륜중 빠빠 퓨네 세가 개바 소기 빠빠 네튜 유세 유방 빠빠 장세캉도 페네 리밍아 냠린탄 쇠다낭초 유방 빠빠 장세캉키 칠레미네 주빈오 방내 주드탄 바과 장세 지가 유배 고니 피바르 거수슈 타다 카바르 겸네 모용아 제시 유방 바과 장세 강기 칠레미네 키기 바과르 다경 지베 시경 롱주 제초라 리밍앙 냠린탕 쯧다 낭초 바베 년제탕 륜중 바과 뷰네 세가 개바 소기 바베 네트 유세 유방 바과 장세 강도 피브네 리밍앙 냠린탕 쯧다 낭초 사네 하사 총기 냥제 로람 과다 앙족숨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숨아 지지게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퇴무네 신토블라 큰중기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치도 사르도 되유진 개련 방딩 주영아탕 미도 장세 무규르저규 Kurni tongwa, wangza nyamsu jie yu. Kesi kiran mik ribzhi qiba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i nian tuan yu zi. Bijin bi min tang, tiawai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 zi ximch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i pian ki gong zhu ngab zhu, rimi tak jie tang, rimi nyamlin nang chok bie, guni pipar go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ia lam, pa guo cong chonggi nian zham. Lu zhi kabar, liago ye gu 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对于俺你处。

0: Small Hengye, Kunkamsa.
1: Kunkamsa.
0: Tirini Jinjube Tseni Tan Sabasashi. Hengye Ne Junyan Sangyu Yamta Sebara, Gusuki.
1: Tingdi Sangyu Nantu, Zoni.
0: Jigip Shuji, Xi Jinping Ki. Junghua Mima Jirin Gig Unyan Lotu Jutun Kovara, Dimje Shuwe, Nilin Duzoto Naube, Sunje Kijin. Gaji Leji Mazotu, Sunan Leji Chimbu Chungyu. Tsangme. Jigip Shuji, Sunje Ni, Missim like Guman Tibu Shi Yube, Dingzu Chimbu Mixel Dingne, Dundu Yuti, Wedon Sabatu Yin Shi Sunbe, Gorta.
1: 민남기 네망 표섬 섭외 최고치 튀진가 동체네 미개의 총괄의 딤지 시베 거로
0: 개등기의 소리 개용기 사제 유고로 진중 그유도 주바 하자마의 거로
1: 란게키 스주 최터브저 타르브 되네 셰슈 리리 피게 동교 갑교 체베 거로
0: 네로고 통주르 니동가길의 개위에 유리 믹스의 개변기 제주 선인 제교로 갑교를 체베 거로
1: 치기에 도자 되란게기 숑섭 카망부 개드니 린선 손에 중국 사부 운인의 로딘지 된 뒤콘와 딘지 시베 고서이 샴르 시베 낭트남 시로나
0: 지급 수지 시진핑 키 중화 미마 지는 기급 운인의 로딘지 된 뒤콘와 딘지 시베 내린 도조 토나오베 송제 계진 레제 만조 추 초나 레제 타부 총니 미마 통주로 망부 배본 야르존 체네 슈메 뒤노 교교로 꾸만 테비 시 장메 최심 데마타 Mixi Shizan Zene, Kumtab Rishin, Chungu Lugi Tirib Jena Dene, Cho Yone, Dobje Gigab Zujun Ta, Miri Gyadara Ki, Chasha Labu Chere, Gundi Dangdi, Gyalam Sabay To, Wedon Sabah, Sam Hijabara Dugyu Yin Xie Sumshi.
1: Jigab Shuji Xi Jinping Ki, Sunxie Na, Chungu Sabah Unye Ne, Lo Dungju Dundun Kurchun, Dan Ki, Mimang Tungji Tang Ne Chiti, Betub Lume Chebar Tobe, Wedon Bawe Chumche Le Chijay Nao Ta, Diluchun, Dan Tang Ge Kegu Chasha Kala Chungwe, Pirim Sabata, Chumche Sabar, Dingjo Kandi Nanshin, Turob Sabata Gyalam Sabay, Kukub Ta Jelun Le Mingne, Langza Sedun Nao Ta, Zubdun Kejin Nao Yu. Jigab Shuji Sunxie Kejin Ni, Misim Guwa Ta, Cho Yone, Jizu Rinlu Tingrib Jin Ki, Dobchi Gegab Zogun Chibe, Mixe Chosu Bebe, Dungyu Chibe, Jichi Dobshu Jigdu Jiyu. Guizhou Xingqin, Miao Rita, Dongri, Rangyong Kui, Li Shan Zong, Xijiang Chongde Ki Chungmi, Li Guangju Ki, Jigab Shuji, Yurin Cuisip Ta La Lingyu, Zhongkui Kechu Dienbe Jizu Rinlu Lemlu Ki, Li Qingwe Yu, Wuzhu Gajunne, Chosip Ta Gepar, Dangi Sikyong Sikyu, Jigju Nitu Ti Dungyu Be. 안츠 지급 수지 아주 추수 수비당와 퍼유 조준 야고 체크 인식 송비 상하이 청기 황부추 반송 연람 춤슝 청사 디괴기 총미 진제화이 안츠 망초의 총화 야도 친송 디괴 닝바 랑사 서준 체베 칸고 사베나 하장기부도 고퇴부 타지린지 체뉴스 양 타니부도 디괴나 터동 총미 냠시 초부시 유비티나 쇼비 지급 수지 안츠 망로 투고 침부 능고도 기부도 지 송비 시베포 첸스칸키 군진슈바 조로여이 중국사부 운이네 로디주 듄듄 송춘 토베 춤제라 나즈 법심 쳔베기도 디루니 나중에 구수로 인베 나즈 지급수지 송셰 조지도 쳔네 사진닝도 군진타 타비 당디 무투 베분치기 인시 송브리 팅기 튀티라 중화 미지 라치 갸타 유규티 도도 메베 로규기 피림 나립유 갸지 레지 망조츠 지급수지 시진핑기 나베 송셰 계진기 광투 조지도 쳔네 렌치 레네토 게지 차도 코디 외튼 주신규 黑龙江土 뚜주 쿠림 대변아 도신규 링류 신추 치제기 신남토 레주 체네 주도 직갸미르바 도신규 重庆土 西安내 重庆파르케 뉴주장람키 존내 레자 白北天府 嘉陵藏부 치치삼진키 놈니 튜저유베 서윤월소 조준부츠 자장아 레주 체신규 존내 쳐다카 레레나 천재 레튜부츠 튜즈 까자 쥐린 체네 까네 까주 체디 추제 토베 천재 랑도 랑칭 원규 토지 무튜 别봉 체신규 黑龙江 신칭 鹤岗 重길 新安区 军援 신추 신别 체련 냠레 칸기 레증장 류수元 키 지금 수지 시진핑 키 러시비 믹세 랭겐 리주 체네 nga chungye guo ya bu zu gu xin le su nang yu di lu an chu se xin mu chi ge chang ma chu che gi de ta lo li yong chi chang me xin yo ya bu ju di lo li yong che yu ji sun bi xi yu niu zhi xiong lem zu zhen ba cui bin ki ji ge shu ji sun xie nian ji sim gu cai mi tie chung ta bu tan bu zu zhen bu xi yin bian wen ne mei ge ge jin zhi cha xia yang wo da da pie wo tong ge si ji tang bo bu qi bu ge chung lie qin xi yu jiang lam nga zam xia dong tu ji bie zhen lue mi qi ge yin xi sun bi 中国彩礼拉在六七人女我在三对电影机拉在文青王来给这个书记松懈开经的广东六种切记新国彩礼贴穷习近平人女心就贴给彩礼明年演变过年简直差不多的参赛人数让他勇气女不给是不给人写送不着 这个书记习近平提，俺村铁心点不塌，明仔点击前呢，定居前次，中国红人党他，中国密码了，给个托米银写送一遍，感谢来自毛泽东、江南三百套、三木团家具、罗顿习近平给首席党委党中央给规制套，结果用前呢，中国六个听日间给机器明仔，我叫用前个银写送不着。 中国天津让我们从端出的亏，托他们天刚雄端看一个主人。周长春去，俺去天津尼龙文镇顶上头不切个题，刚爱约的教练，那边给我切呗，天津人心他，顶手切去，给人切去接了进来，中华每日拉起加大永久了，规定东西银写送不着。河南行前开封重庆人金明吃春兄去，抗金地亏等位给书记刘芳。 这个书记习近平给，忙做给领他来去七国边的送南月。俺村忙做个年终去，甚至七边那天了，他不明白。车上忙怎么做不他？团委忙怎么做不的？军前没办，但给七岁年纪他，真做个来接替。昔日军将给偏摘了给我七个银线送不着。海南侧桂楼顶，给客吉林托他们军给局长巡办，卖矿药业。这个书记松懈开经年纪，升官千不贴穷。 海南给给客贵健康的设备出点亏作用前边，简直差不多困难。俺就爱人，俺村人文处他，是我们人来他贵，甚至拉大钱的，健康立马见了送给这个人写送不着。台湾本地，这是习近平给松懈开经，没什么规模贴不些多，接送不着。香港给给用密码推送个推面，李胜波一。 主席习近平给松懈开经年纪，中央去香港他澳门渔人特困永久送给南湾，杨作什么穷？给客去了冷露年纪，立足两牛年。香港军队批给东北丁秀熙的接送不着。澳门徐龙岩错给连金青东吧，副腾龙去。主席习近平给澳门二位一班，给客批给金永南修图不切过呗，连送南湾，规模切不贴穷。 澳门去拆开矿边里，每个给价格他就到那他看拆的面。俺村感觉许多路穷他念不通，给进澳去给做什么讲呢？每日给他用脚别准切个银线送不着。台湾各端简单吧？王斌中去，这个书记习近平去，给端年龄从头到松懈开进那位，俺村生活切不贴穷。给个这个他每日给他用完，端穷价钱不一般，一起切不穷。俺村中国六个听日间去批给一轮笔套。 每个苦不及格用久了，送久切个银线送不着。阶段推进人，康塞尔孙秀贵庆幸也不着。闽南去日久高他，虽然人呢年龄七不少，吃过那草吃，阶段阶段庆幸也不着。阶段也虽然毕竟给那么多我们吃亏脱，啥子看你用完越过完，吃送久了啥子，提俺娘怎么吃呢？拉到阶段去的，半年七不少吃呢。每个拆解矿边用钱，面对需要不着。 怎么能给人脸的血鼓浪鱼托？越过不去，差不多了，到我所切的中国三百冲压了，面对血也不止。甘肃明清总统闽南给其他人追不上，吃我那草边呢？其他人给增强，让着吃也不止。贵州李宝总统闽南给日区吹狗蹄，怎么能给人穷那血给增强了，让着吃也不止。阶段也虽然。 海南土家村顶呢，刚才盘他，可以呢，拿在盘。如果其实拿错都有不着。三亚梧州林清土，如果我忙不有不他，年岁人糖薄了，没超多两三十个有不着。如果话有病去，康塞尔中国村党土越多，每个月日就上不高兴，阶段家东前面，什么人包不钱不给个多，接送不着。山东。 林清土，闽南去，米水长白长土，三年给开店新设了热塘。江苏，建湖路，闽南去，怀去床底土具体，水军去城西道所前边，四川新津去南河鹅泥土，四川塘重庆去外面学校娘林塘，人类穿着体，给点土金人，闽南给越过七十三万儿去了一不着。浙江，地清去，南充土。 所谓日对他，我们学校所在水军的形势少了，场面还将搞不起个月不着。如果话罗英清一，这个哪位苏州人都去多啦？水军的形势哪错了？让人去个多呗？该段的那么什么多接送不着？ 上海以黄浦漳浦占土落为南巴扎，第六上海以参赛的决定作为越国出行塔，人类村民宁归所参民运球跟南巴三不对于不及天津海河路落准拿错了大四岁于塔长期期内大进口日准南巴提越外套安巴切别越国无错大国塔八零所七行于不及即在今年起参谋湖北武汉土小坝八路的桥别遇不及江西南昌起改定给小坝八路的广草赣家罗赣州粗控所草遇不及春天小坝南草八路的长期铁了推进给南北庆遇不及香港土即在今年给参谋改定给小坝八路的插定前遇不及小坝松着插站维多利亚出给参公土推进的八年香港的阶段那么臭都当于不及澳门期间小坝的插电塔日在广州所给那边头年中国三百五年年老地区短短跨完顶着学不塔列车看给忙走的推梦通每个产业狂别塔迷茫地基点别面对学于不及
0: 阶段的安全人阶用的三十门部三十块土有个路往某部有把塔有个路往走中西电木团长三杰宁都了呀两年前有谁贵州以三杰区土阶段人与国路网忙不与把他西水卡中期吃水增不停息给为陈素康能俺路里与国路网得松增的忙完于刘胜日为改为增中区土英雄南北人类与国路其次与把他贵阳将军人类城镇就在康能 AI 来自了电力将军的那帮官司了你日的与国网没得你懂他了你连续个月如果我照用起我建议给人吸引将就应用到六支出年这通年罗马错了规则贴着几个月结束不是安徽经济及三界区土如果我听啊马马就用我冷虚局马马唐建他三界电子康所属去年蒙住给龙的七天前不是浙江长兴的月别三界马的西别苏州玫瑰康熙陈素康尼日据陆地区多年在恰仓学他西元七学第三届那学习演变阶段安全人你日的追把的年龄学在每天当个追溯月三届年初的差别三些延安及托州增长区图每日登记一百他南端配送错别三届登记期西中错误门部落个过月时西中错别落吗最远选期三届我跟着去查他我拿了电力天给推的尊严签约除了设备那么些个年年，讲究经营都不落了年年，结合了社区主管的影响，算不是。江苏南京雨花台关系包围陈素康南，三届决定作为习总结构变形。如果为三届年终结论前的天门局都需要严肃联系不是？决定安在人如果我每天吃你学好了，你连学徒所也不是？人中可有客气，三届我忙都当我他，冷地里这所前年，年规两年期间切入当也不是？从为原子重启把的年他送给了几个年度陈素康南月别我的他陆续接续托年才是来顿把给了出杀到了西出把他给个给给接扩准对别年度本的月别与国为军前就没不是人家都他有三节增长区送给他怎么他透过前别不没认为三节人为吃送他主动月吧不巧别三节人为吃家他怎么不是三届增长区呢，改建人龙街六十栋是它，许多路中处于西边汽车开进时间了，人类越过了去，冲着开进时间不是。
1: 中华一片区虽跟人类连，中华民族间三百电视性质，改掉人口，建筑桥，开个闽南给中国南北西北南，虽跟人类给中国娃的金边，顶岁他都不需我们把这个也不是。三国边，山西的永为越国娃，徐朝阳他黄倩瑞光阳了。俺最谈的阶段人给经济理财性所信誉看给中国南部西部天扛起了文字能够约谈写出吧徐朝阳起俺从人力的权钱约来那位苏中央约别天天中国南部人接送不着甘肃东华的有位越国娃蔡廷汉起俺从门路到南具体随军人力的区别研究了两年前也写送不着河北

0: ཁྱི དང ང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Kuryuki, Shenji Sevatan, Jonze Targeki, Mangitan Tongwa, Manzui did the Gundu Chiro Don Jeki, Manzui Chumje, Kijin Shimpshi.
1: Kambasarva, Trumbikinala, Losum Giring Lena, Ta Manzo Lena, Yungavina, Hajang, Trembus Leptos, Mingung in Nazi, Tugor in Nazi, Rang Tongsukinale, Dunina, Yungwa Tongmana, Rang Tongsuki, Manzo Kilatu. Injurious, the mutiny, round tonsuki, manzo, a mutiny, young bab young yuki, the same yuk.
2: Rio Himalaya, Cheng Yuki, suburb to the me, not on some jokes, same be, can read the mojo. Changule, Sotaka Yuching, Tigara, Solong Gumbe, Kara, Locomoro, Chanyum Hagua, Riba Gay Yen, Gerbe, Ninchan, Nigile, Gayway, Songne Gagushi Yinjung, Melo Shujaka Jing, Digara, Gange Tamara Lutu, Yoshi, she.
0: Changule, Sotaka to Yuga. 根据同南区域的西中南土地区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域 고 개베 닌창 니긴 하신 부투 게다라 사바식 제나 사고르징 판진 바라 타베 세주그시 그브지 니마치 니능 게다라 키 수를 하베 세주그도 그디디 차겐 예고 메자 게릅츠 제표금인도 커브이키 잼네 양결 주그시 로제난 차겐 야도 친자 게다라 하베 제유나 난조의 튜도라 사바치기유 게다라 님부 테조 창고라 소다 칸키 라다 약슈수 교류유제 솜시 창고라라 석슈 체시 칸소 팁 로진난 튜조의 망체와 파부갸바타 칸법의 넘시 된기유 외마조 고린도 교회 간제타 칸롱키 소바라치 원년내 대대부로 외마추 튜가타 튜가 체디 밀루 조준하 더송 체유 밀루 조준하게 진 소다 칸키 마단자외 게다라 파르메토 럽루도요 시즈 옌라 먹을 강 창고라 소득 강기 텐진 바 쉐송키 나준 디가라 학교 체차네 조거를란 토군도 더신 존네 닌이 바라 학베 슈키 교교 속이 게럽츠 두리키 교라 겸네 더신 미게와 속이도 게다르 유나 댄시 유에지 솜시 초신네 창란 다오웨 주심카기 비마츠 특히 너미나조 제티 더신 봄르타 댄도 도마타 게다르 제튜 양게르 짐그히 Tartu, tarjin tondu tani, soda kanki togar su yubsi. Bima tsu tarjin tondu toncho, wengya gietar ki tozai ti sor kanya maru tong mirung xie ju gi yu. Gietungi nimoro, kangen tamara nizir tan jogdi sabab tozai mi ngadon sumge chobge yuebe kari zemoro tebyu ngangjing. Bima tsu ngamji dienbe gelu chu, salam shu ne, zhonghua mima jitungi gip ki chunga la demzhi shubsi. 시즌이나 게다르 사바 흡루투 요시 창구레 칸운수 밀루 초주하게 링 창구레 게다르 지제 니투기 제바타 게다르기 수르기 안다야 치마투 조기시 시즈 예나마구 칸 창구라 소도 칸기 텀진바 삼베키 나즈 소도 칸 데라 수균시규 먹셉 팀바 참마 먹부님 하던 공 소도 칸기 챙아 게다른 진외 제구제 초기 在我提托，长谷里怎么入正月为吉达的热战呢？听到前途就个月，吉达的提是不托在面，我同宋家西北日子的正月月别，长谷里开干七百一亩寸土，吉达的提看到前途呢？提个了，长谷里人都难遇，没没给么错，没些听么疼，没啥的错，提个了用个月。马丹这位给到了七岁爬的土，长谷里说的看给看因素，差不多用的日节松皮。
2: 因为刘仁，他在七九零开起西里大王起这段七八天，文章差不多起电话七八，从兄在就家己动物节前的，日内他如果起来那么少吧，关键没把他配送厕所当月。林桂起那日起来演变，遇上何梅日内如果马上参与公司的具体，文章对个是恰仓为日内他如果锻炼或者能努力其他的前的，如果为一万七八天，满足的永不拍到前足天。
3: 李康尼遇上和美公司第六三队前边八零七四星时，国庆么他破张报的垃圾通过右边，你推基础谈真正前边来电托呢？如果我们被遗忘超越，运行工具对个抗体项目多，你同做你老二单边，也可不认别如果做新冲向又不是？如果我找垃圾，超不出运行工具稳重困难，离开开去点边南昌西时，进我追前穷边。我能抵抗轻而远我引起送不是此就令雨果冲凶起冲吧雨前起我陪了两年罗脚给他撒看中年罗谷主给度抵抗云中接不度至于前辈讲我错给表签不起给度接送不是陪给汤给整顿康土或那年演别冯家义陪给文明虚下人的雨轮起行给不他空气汤给他抵不所罗中千年罗顿主给不是此就令雨果冲凶汤个镇定康体健康话，冯佳怡。此就令雨果冲凶图右边配给汤个镇定康图，做为民虚下人类汤个行不谈，别说我说七十余。健康不认别为民虚下人类均真不错谈，两百七个余。俺在北京谈，深圳、广东所属镇定前边杨氏主个余就送不是，民不如不谈，林奎图车不定国错不是。运行工具稳重对开康体车不定不错，车不全内雨果为吹度具体。苍马干脏解摊儿准不是，提起拉木塘果线索，人面前的吃不谈，如果我错样念头吃过又不是。林奎提，你当这批老年松，切特提这边，真正可以给如果馒头吃不谈，出门兄给两年拥抱怕又不是。如果我住哪个，俺的安徽芜湖重庆的人，离开哈江给不多，普里迷茫甚至快不多就送不是。如果我临哪个。天天破张报道来，菜苗增长点呢，还将接不多。俺头东运行工具稳重断开了，点么大娃住在雨季送不是？谈的你光没秋水，顾不应不谈。运行工具稳重断开过错不是？第六，稳重断开吃面，老橘皮煮个鱼不谈，吃不断停，热冻断个切鱼筋，给客平常给雨果米汤吃醋，送不到俺边来了，年龄虚又不是？稳重断开运行工具西边吃这个别给给。我将对看运行工具设备车墩前列落橘皮前边，坑几天难免退过仓不远。他将俺最近的七旬年车墩天南屯配送超市东区提应变，今年车前天六百车廿九七个月啦，明年要拖要再用我七个月接送不是？看地拖给车墩就这种，此叫领土二线出现下降退步也不是。如果我错抢抢七旬土，落三屯三用我他，前将八零七不说。看个坑底，骑行鱼不是？如果我真垃圾，如果骑小兔人脸塘路遇了云个盲僧，钱呢也不多，接送不是？如果我贪垃圾，我那娘难退不多，真正亏他鱼的个盲做的，昨晚娘这也不是他退不多，接送不是？
4: 我这边来这老松竹个，俺爹个嘞，他那两面的鱼都顶着松个鱼，俺爹迷茫不是，那从来也不是不知道，旅游忙不忙这是用那个在玩的吃鱼。
3: 我将对开车墩行列，顺手热度改变，才叫令冲凶牌。人脸南昌天，模特配送起措施当行员。遇上和美人脸雨果马刚参与公司里，让将给人脸了点脸雨果批给动物谈，团内了点脸忙错给拥抱牌女用我前边，拉脸我是口里不是。你当这个路公司给用给批给人行去人脸起来接着送去车给，才念拖不谈。勤勤工作细吧，推开你别给用的车墩在这民团南参与不是？遇上和美人脸雨果马刚参与公司几个经验，李文斌去，俺村人脸个天空天拖起几许个亿，前三俺村咱去要学团练，人脸个天空天塔特别懂个亿，俺村车墩把家去古旧矿个仓么？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치고 땅기 지기타 튜법 사르베오 땅난기 최세 초의 최시 간식라소 땅난기 팀수 라다르 제비 니줄레 뜻이 십실 제수 실로 동화타 땅 중앙기 왕자타 지규 지규르기 고지 송종 제주티 랭게 앙 당부르 지디 지짐 주준타 德구 지다라 구르시 구르시 겐지 단디 지기 수지 소소로 튠규 지구신 당기 지이타 당서타 당기 지짐 지기 섬린 人心 송종 지구 직접 십시르키 디시 규주 서비체디 균등아 견류 리규르타 배당 리규로 절람 리규르치 세바타 도시타 삼조타 디스타 람스 제당타 터구지 상도 세바라 군디 동와 토림 롭타타 다가는 신 중공 켈레기 직접 십시르 디시 더구 진우 세로 동와 지게 토리 직접 십시르 리드윤키 남바사바 균체 메바라 되고 직접 나다르 체겐키 원래 직접 송교라 신 중견키 원래 人力 중교 직시의 뜻이 봉디 왕자 신부 인라 견정 하상기 지부 인덕 머룬 콕주 체겐 카지기 롱은 체유 조차유 직시의 뜻이 불리군 人不 카기 알리 토위 체시타 알리 섬닝키 직접기 토니 人力了 랑자 되버타 Ninjunki Degu Totam Le Shunun Gagwa, Rengi Ki Gyungu Nubu Chiru Dongwa Ji Chigu. Gyaji, Dixir Dixib Lijib Bi, Logar Lodin Ta, Ngini Zenguru, Dixim Zizung, Xiongchang Juezang Ji Chidi, Dang Ta Mimengi Jibi Wangja Kengchung Tu Mijuba Ta, Nianse Sangbi Ki Buji Namya, Nangno Du Ki Miyo Gyu Gienlin Dindi Chigu. Namalengi, 参地列队习近平给登组总理基地给北唐北南给总理蓝界地列杨家的独顿起了南面蓝南月别宁日界列邱勇的当年中解决帖定十四的北国协别南端苍马徐什么言我那组列成几面了杨家借用年年在当那部如果年在那根本四处人吧那就真的做给那公地方年在预防那当那位四处看了别当 那想不当张西打拳之前呢给给我经过的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监管堂许诺中国苍马人当人民啊两边当成了人民路之堂行政家当成的给了第六点那万钱那我得不明白他那我说给吧四处浪吧就是两把所给你就预计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那我五只场不所给那位你就预计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 预防那瓦所去看给那瓦莫不堂那瓦张之前呢给了第六点那瓦细节给用给目击同大言行人民啊陆之堂细节两名解囊说那国堂那位那对于此预防那瓦那瓦所去看了别当这张陆之卡巴连我解估计主体松啊积极给三年哈斯同意两天了浪覆盖民看给他追行政女刚盆中也让女刚紧预备上阵国的同居了也懂得
1: 人家的样子比这特别偏见也不准中国新的女的偏见也让女的迷茫不及的我让你们就来红果看看我要写这个你也得为那英国电动车的他们谈见过的公开红果的比这别的多红果的有的拖不松的见过钢板尺度马甲不谈提拖不起来呀呀养我也吧 今天刚把干粮买好他，我那马小白天天盯着一段，俺这边呢，吃了土豆代表俺的第四样西。五辈子之心去摘取全国田里，去自国那趟修路，二部七头给走啊，吃毛少，自心忙不来，独领七八十银币，给摊给摘取给我趟七几，去给五只大用七百，土路的五辈子之心去摘取全国田里，自心去人忙不来，独领七百，吃么二部没来，出现那个忙心。
2: 摘取秋季，首先用来级别拖囊队，人中你女子级别军人啦，摘取秋别有些恰当即将别军人。
3: 出来的个这个人不是第一，我给参与了摘，将不要我去的。之前给摘取出门的么多啦，摘取就差不多，过把过来没得么多。
2: 他说五辈子之心去摘取田里去，谈到摘取出把，过是不是过他过数过来没过境。年代从刚来我的偏见去关注就是人不明白。
4: 这是一个物质桌堂，当中七个人。过年了，地摊给摘取几把糖，物质大用难过去。五辈子之心去摘取几把糖，这送点点看了皮糖。
1: 로지 카바 레고게 구치 추지 숨나 찍찍게 추지 숨나 찍찍게
2: 야미 김베 넝홍디 부메타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예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4: 산니 하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 카지
5: 오자
6: 今天你别咋说，那得对的。行了，爹，俺就杀了。你还要杀了的？不，我爹也不是多。爹，俺们印度可不少的嘛，他。哦，那个，他爹瞧不起我。记住了，养不起。爹要是吧，邻国爹当初大路很过杀不得的，得对的，那老不接，爹也吐不接，这咱们小个养不接，养不着，俺老大，我的女儿。
7: 俺那房地开始当半年松，俺长俺来找个也是你的吧？爹，控制三顿钱呗，这主要的，这一批俺娘住的啦，这一样住的多。
5: 这真心水饺子，都是爹呢，一道还不是多啊？
7: 那不然这家先吃多吧？这最是给么呢？俺那房个这最的，干么还些来过么日？
5: 这干丢干了，出钱干么还些钱，婆婆当，顶得出些也不是当你爹的，下来那不钱么的？我一个，出息的也不是多嘛。
4: 老一出事噻，
8: 我爹白居当街老门口住过二的，得不，也不是多。
4: 韩立芳给家主要的白居当呢，你们说不是亲奶奶，这些子哥哥，家主人的借钱么多？
8: 家主人给不要他，家主人韩立芳，我那样多。
4: 他是温州崇德强国站韩立芳村康，东西坑冷苏，米州三百五起韩立芳村康，邻国下南去给客不落车开车趟，人家趟进托车趟回下归韩立芳村康。
9: 希望你也公开不是啊！连接南农西小区来进，先生能把托家拿学会。我们在前把些呢，透过你接近对人牌，让种给小区里啊，悄悄跑过来多。推送让种给农民乡外给车载的一年，安插送年给爸妈车过来多。这都没农西给参与我，超过南边年岁人七六百个，超区南国他，让超区农西给冷不冷这气味，怕出天能够真正定价贴了，引起一生难绕。
10: 那么些偏角过年时，呢，托工，宁浙滩落个龙河里啊，南天呢，吃不穷的泡脚，是不嘛？在乡村看见了吃不穷的，真会怕泡脚。天天吃不到玉鱼塘，青椒里啊，真不忙不可能够的，南天脚，啥子看见了吃不看，心心泡脚。天明说过看了啊，真不牛牛可能够的，真不忙不可能够。天天生意牛么？宁浙滩落个龙河，吃不到玉鱼塘，龙河里啊，南天呢，吃不看，穷泡脚。 啥子看见了呀？吃不看，穷的，真会怕泡脚。天明说过看了呀，真不牛牛可能够的，真不忙不可能够。小军那么些人别，没有年纪人了呀。我这个龙河滩现在农委龙河，落个龙河，宁浙龙河里啊，首先南京人个穷气我谈，他玩土现在种不谈，听日提醒吉隆街里啊，首先南京人个气味。
9: 这有三不看的，人牛少给，首先你做个头贴的呀，毛腿呢，胸牛肌肉呢，下面呀，西边我的卡子，是肉呢。他是城管去了，南塘的人民镇正门口的狗，车站长给你你去拍。轮住走了南塘的人民镇正门口的狗，车站长送你去过拍。什么住走去了南塘狗，车站长你呢去过拍。 看不中了，南塘狗，车站长来我给送你去洗牌。三个中了，南塘狗，车站长来我给送你去洗牌。你东去了，这么忙不可能够，车站长给你，你自己牌。枪杆中了，这么忙不可能够，车站长出你，你去牌。广告中了，南塘的人品这么忙不可能够，车站长按你，你去牌。
10: 吃一去了，吃不新鲜泡脚，船长长过年你整一盘儿；没到中了，吃不穷朋友人品，吃不新鲜泡脚，船长长就给你你做送盘儿；能中了，南天的吃不新鲜泡脚，船长长过年你做送盘儿；可入去了，这么可能吃不新鲜泡脚，船长长对你你做几盘儿；满看中了，这么可能吃不新鲜泡脚，船长长你呢就洗盘儿。
9: 讲得准了，吃不新鲜泡脚，船长长按你，你去拍。 生意去了南坛的人心这么苦的狗这张长了我给我的就是一盘你们做了南坛狗这张长了我给送

0: 망초기 체계라기 망초 레베 규제기 캐줄라 딱지 심주 체바타 샤브르 규제 리슝기 탑람니 숭제 체디 망초기 산의 정신기 레베 규제 목돈 체바타 무미 슈샤 리네 균제 타베 체바 루치타 캡자 체바 솔라 데네 푀기 레베 규제 균제 능신 팅딜레 제나 편조 로트 체미 샤브르 기게 체무 쉬바타 편조 레베 규제 Mumi Shusha Rinneki Gunzeba, Tsege Lagi, Mutune, Rebe Guzegi, Gunzentang, Tarbego La Chedi Nungu Imbe, Tengene, Gisi Yubashu. Tsege Lani, Penjo Lopchenki, Gigetemoa Shubata, Rabjan Shimjo Lome, Zupchi Lobe, Penjo Rebe Mumi Shusha Rinneki, Gunzeba Je Yishi, Konki Chalegi Shordu, Beijing Shabjo Lublinta. Truyan Miri Lopchen So, Torim Lopra Nishul Haki, Denshu Gigan Chemota, Jungu Shabru Kongbe Riji Kejengi, Kumijegi, Chale Nanshiyu, Tsegia Lagi, Long Shibul Haki Ringla, Rebe Tabdu Bata, Tabdiba, Lopra Chemu Gigan Sogi, Chale Nande, Pergi Rebe Guze, Mokdun Gunzinta, Tarbeje Nang Yuba Mase, Kongki Tabdu Tan, Tabdi Nangwe, Rebe Zamchu Mangdajila. 계급 림바타 종 림베 차가양 토비
1: 대 안송바데 녜 근지 라사나 다저바가 다송가 단 진진 진진다 시여리 당가 당가 된제 응메가 슈샤 나르니 아 제바샤 조가 진주바제 니니 나가 산다 다데 责任 重大 意义 深刻 使命 光荣 다 된제 제사니 나라가 슉 첨보지 제니 다 맹망보 랄림마체 나랑 단도 메튜니 대딘자 메튜니 좀토야 아 디니니 가사가미라 다 가손 자나 그 사차 몽보 20多校 그 학교 그 예술학교 그 교수 교수 다 딘자 그 기계제 전에 로르라 테마직 무슨 로마 토나 아 제바가 샤조데 차자체 아 딘제체 산이 그 선수 딘제체 유 아 디니니 当中我们的学校学老师是个实验小学云南扎二校云南扎老张门博这个给给给住哦顶着老马亲戚顶着门博这个那个日本人那个工作了六千七千顶着前年他老就扎死他日天他在没去呢我那个顶着前三亚个新秀顶着去月在新秀顶着月里马这个他打算我给个北京老张亲母个我那顶着个个个这个平台这个啊我顶那弄了他大学生创业孵化基地这里顶那个日本个导师
2: 顶着街当俺做个北京北京老张亲母个大学生他顶那了创业去孵化姐姐他公安那去孵化姐姐小老马亲呢那个人类的跟着敲诈街也上街他顶着这个平台跟顶着街弄了顶着拆街老先做顶着顶那了顶俺顶那个导师姐姐给给姐姐他顶俺个顶那兄弟俺老姐 轻松，他对那个不过群众了六个月，没干部了六个月，啊，第二年他打算我给个，全国各地如果个啥干面，啥家干啥干面个，日本跟这日本这车上的装的，这个用的，俺那个在那了全是基地，啊，顶着苏丹这些车间，你顶顶年年顶那个日本来几个月个，上那当俺做个，年轻个湖南小的那个，干干忙不大。 啊，日本车上那个忙不忙不要的，顶着个伢子了，他顶着江山了，哦，顶着咋了用处呀？啊，顶着个平台顶着就有，他得有的嘛车，等到每天呢，北京老张钱包个，啊，当俺返聘车间，俺让个每天呢，啊，北京老张钱包了。
1: 但是我每天呢，他等着啊，继续上课去呀。我让等着顾客去热情，他得热呢，我还讲个不穷。得个是这是呢，啊，不穷或者钱不啊，他个啥个托呢？母校的，我让他等着去吃呗，给收钱不就去呀？跟我让个帮忙弄钱个，哦，他等着个啊，就印上个。他等着这人的工作跟我了，一切他等着有的。我每天呢，也盯着个产业月呗，盯着个谷歌的热的，盯着个平台的热的，我才能还讲搞不穷。他得穷的，我让还讲搞不干这事呢。他热巴的了，没忙不这个搞不起呢，没忙不这个搞不起呢。我每天呢，他盯着去乐观呀，他盯着去嘛些呢，你得得来当到压时间，当到忙时间啊，人呢看个，这个嘛对呢，用啥嘛的上去，让我让个。家里穷的，去这头待了。那第热巴个，他我给个篇章是那的七个篇章去写。热巴个他没了吃住了，吃住热巴住了人。热巴个胸口跟着人，热巴个落脚跟着人，热巴个吃东跟着人。第二呢，热巴个独楼跟着过人，热巴个伢的跟着人，伢坐楼坐东跟着人，伢个热那看桌子跟着人，热个爸爸那个爸爸跟着人，热巴个伢的出去碰冷也最穷人，这个跟着人，这个个落脚。第二呢，热巴个下周个落脚，下周他那个孟婆姐伢那个装箱就有。
2: 犀利的热浪，地面闯。老这个人过地面虚弱偏向犀利
0: 偏向的热白军舰把拆解拉给让我十九号的人了热白军舰了将被玉米的通信什么谈热白军舰的这边熊不没被拧动热白军舰来日天来成为娘不没被捉心接了点呢配给热白军舰的你ngarmi ki naba sarbe chosu pege tongshin. Rebe gyuze la pege mangchu yusui kumshi ki keju samu denshin. Pebe michu rinne ki laso shu yuba mase. Puri nyezu mimangi chowe nyamnyo ta sambe kersu so ki ningju zom yubi. Rebe shabru chamna lukam detan yongshin, semkam chona denbi nilu yang mangchu ki rebe gyunzin ba genpa namgi chowa ngui ki nyamnyo le denpan chetuki yuwa maase. Rebe gyuze la nyongroi chigin shigi mwenen junang, rebe kargi tengdabta, rueche zhuidung legyan simla zhugi jindu.
1: Te lo chen di na dintre chali ma chen, mi ke chayun di subu di tang, subu cho xe ka nga yoho ka nga ke, de ho ma ka, nga yoho ka nga ta dong du, ta cho xin zha jina nga ta, 那东，接到刚把开了，下周一节，第一开了松节，顶这用的牌子，打每个逐步的牌子，囤着也不用呗，协调性顶着也不用呗，打对了，养老乡也不就这下生的，打顶着人对，不过出现一个热的个车队，刚把加的喇叭加木头，喇叭加的刚把加木头，顶这个啊热把加车队。羊顶着了偏也不脱的，确实是那热巴的啊，喇叭个啊，接触的个，打算啊，有好个开过呀，底好个，俺有开过呀，顶着钱，刚把个那当到包过呀，看你我来呐，阿罗马些呐，当不俺垃圾东西像长巷老子当过呀姐，听说刚上年头顶着钱，这如果刚上头了，得这个哦啊，用大太注意。在熊大的太阳的天，我那个哦，他的好像跟前不就了一下，他的我那热巴晒呀的，我那按照跟个松柏南西啊，吃吃的哦，他热巴的吃吃的肉薄啦啊，干啥脱啦啊，热薄用呗，羊薄用呗，哦，顶着这用过来做呀的，对我那热下上上劲个，他顶那呢就用的那个牛圈圈嘛。老安老赵，但俺俩不和老宋的那不是个，哦，顶着钱钱，顶着人头，俺我那是呢，老钱包了来吃的，不和这个闲下着吃用的，可是不年老的这个当的，哎，也不就吃个热巴个下种咱们这吉祥热巴、浙西热巴啊，这这热巴跟咱们这等着这得热呢，那打算干啥干面呢？ 배송 쪽 말라 배송 던진다 만보지 라정 다 되니 나라라 미트니 아 던져지 다 최고야가 던져 생쇼 뇌쇼 쪼저다 다 용야가 쪼 첨보지 다 되리샤 레바가 쪼데 뇌데 다 되리 대딩 안 쪼거 대 허종 전에 미 강장라 오 다 레바가 진네데 던져지 이세 레바 처창데 아니가 버종 허다 첨모노라 다데 가사 가미칼라 농체인 칼라얀 로조 린자다 가사 가미단라 워라 쩨주 린자 단전저 시와다 데게 직 저 뇨든지 파츠 이운데 천이 쇼스지도 제바 장니 나라가 직 지지 제비인와 다로 만부디나나 아 나라가 로첸 치샹조 보로 숨닌 고조 아 다로 치와가 나가 기초 알로 듄츠던 조여 왔다든 제 제제 아 신상 신샤랑아다 아 천이슈 아스가다 기초든 제 니가 라제든 제 총송 안데 제바데 오네스나 어 무라 제바가 르네데 아 로주 어 통보 아 여비 마체 단도디 차용디 수부 대탄다 아 셈바 대탄 가사 통라 바디 야부조지 제샤상게 데고네 간조거 벽 진이 땡고니 차자 제고야가 조 첨부지가 어다 우미 시작가 된자가 진이가 담모지 레샤 상상지 드리도 당가라가 미티니 아 쇼제니 된자 말라야 마체 샤조 망보 된자지 세제 안간 조거 가사가미 샤조 차야 안 조거 장리년 아 안 조 장리년 晚会 央视 晚会 다딘조 망보 차동가 아 딘저가 초바 딘저나라 안조 쇼야 아 부호초가 딘젠 조야 딘저 초토 진간조 라죠 다디 라리 라디 부호초라 존다 가른 것으나 다디 나랑 셰드 참니 나랑 그 뽑아 여비 아 정리 뽑아 오 가사 감 돌아 뽑아 연조지 부호초 야부지 차기 다 건조 그 쇼지를 데모 다 제 단조디 제모 제마 데야 데파 샤지 nga chukku nga dongje soso ge lepa di zhu zhu dan ya a ma zhi che ya dang an dan zong an zong ge ga ren yin na san no je dang na dang to bi den zha je zhe ba ge to ni yong yong ge dong a de wo ni ha jia zha qin bu ji le xia an den zhe qian ne de nga ran ge din zhe ge nian niao du nga ran ge din zhe tong jiong nga ran ge din zhe qie bi nga ran ge din zhe ge qie mi tui ni qie qie ya ge 生锈顶着钱不约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 等着生小月。
2: 犀利的恶狼，地面闯；老者的凝固，地面削弱。远将，犀利。
0: Rebe Gyuzeba Tsegya Laki Milo Shibjul Hagi Rin Rebe Gyuzela Changbe Tungshin Samuta Rebe Gyuze Ngokdun Ta Tarbe Dongwe Simshu Chimbu Rebe Gyuze Gyunzin Ta Pegye Dongwe Tablan Sambuso La Dene Pegye Suygun Rebe Gyuze Dini Mangchoy Ki Kimgyu Gyunzin Zamne Tande Turab Sarbe Jizo Pegye Ta Tumbe Suygun Rinne Gyunzin Tarbe Dongwa Ta Rinne Nama Jengi Medo Nyamshe Yongwe Pegye Ki Lamba Chenpyo Choksu Gyushin Yu. Rebe Gyuze Ni Shabzhu Tengdeb Tan Ruje Dongyang So Nyongzhu Rengshin Ki Gyuze Shikhinba Masai. Tela Ningdeb Bewa Tan Luisim Sowa Mishi Lekyon Chebe Tunyin Yang Denji Njubi Yu. Rebe Gyuze Ba Tsegya La Debu Rebe Gyunzinba Namgi Pyogi Rebe Gyuze La Turab Sarbe Pegye Ki Sunshu Sarba Jin Yu.
1: Drink and drink dinner on aga, me some.

0: 다
1: 제산 제 수지 쇼교디가 가서치도다
0: 로니 파주 자주에다 자서에 모네야고도 그러셔라 자작자다 식스포고제 제청도
1: 도도 자캄보다 수지 메가 전난데네 제미도 제산 자주야다 자서야 보나
0: 로니 파주 페지나로
2: 김을 진공 감직라 과자단 주주로 우이 현재 서비스 경공제 감직라 거든지 등글에 제미고 감니 연여세 광제 거롱업증을 고타 고소르 고인배 통종직 필요 통종 최저낭네 님 뒤낭 뷰제기 내든 유지 현재 칠로 제초
3: 야미 김배 능공 대부 매부다 능공 각바 나추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난 갑갸미고베 당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리 당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偏不语 규림용라 셰브슈유베 셰브슈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5: 아야 자가 기사
6: 자들레 돌돌 주베
5: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포 로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정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들라
7: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5: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의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不是 링기
6: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5: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레
6: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5: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디 문지 야부시나로나
4: 타스 원조 촘레 창괴장 한리방 총캉 쿰시캉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캉
8: Po, ta tus na lo chup je te veni, po ra robu ka xe xe ge geb je, lo nga na lo chup wa gyu.
9: Cho xo ta seng bi, ta yine jurdu kwa nan gang pa zir ge, hong kwa xe bai kwa nan chupe wo le ba mi du.
8: Di, lo ge pa ju, hong kwa sao dir da, po ra xa ru geb du kun du, de bi yu be ma che, jur de ing shi ji du.
9: Hong kwa di yang ya wu shidwa, ti bu yu ba, zi da ma cho wa. 양외제 구동 기대지가 군에 내가 있으리 콘체부 메고
8: 콘체부 맞다 한국 차나 광니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광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2: 너지 파주 함 차지 예뉴에치 광제 고릉업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종직 표주인
3: 야미 김배 능공 대부 매부다 능공 각바 나추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츠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미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능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난 갑갸미고베 타 능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리 타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偏不语 규림용라 셰브슈유베 셰브슈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他是杨成兰富康面康体年度部三百卡住清笔汤那年地汤地年是个是路木车地块卡住清笔汤那年面前冲康落个重叠连通区管不浪落个路穷汤不要卡住清笔汤那年面前冲康
2: 사디초아사바서동류를최고타뉴장눈뉴장나르젠뉴장시엘라튠다르체지부타니다르체부마시부시엘라멍농참부스웨디초라비주원앙차라뉴장튠서동류튠낭수부르정다르나니지제마게오낭사디서동수사타비키디단초에초라니디치
4: 난주충튜니바라다아말라게굴레균제수남지타다난주나르순디바라다아말라십슈어디난주상미웬게시겐과리아고야디밀제부마리조디양부탄디부지난주링고다제야차겐디게차상차유林果地塘草原小菜地，金光南了片呀，恰大也不嫉妒。
3: 也没金边能红地不棉不塘，果那果鱼块儿所给，也没你村屯子脚步青皮塘都偏塘。青皮塘给屯子青皮路呢，给个皮千万拉给右边，最新给邻居来住边，面出地温度给冷脚特不冷给过呢，面出能红给稍微给都不冷，面出给巨人南，可别没过不塘，能红拉下去几没过别托呢，也难上头。
4: 三年他是杨成兰富康面康体年度部三百卡住清笔汤那年地汤地年
9: 我这个听到你配啥说
10: 听到
9: 你
10: 配
11: 听到爹哪里啥
9: 的你才啥的呗我今年我说今年我们都可不说的嘛他我来我他得瞧不准他我记得他
11: 呀我说第二是吧林果地塘草的，大绿很我杀不得的。对头的，那老不结，天土不结，这大马小养不结，养不多。俺老大很我的女友。
4: 五百子子新奇，摘取全国天然，取自国南塘小路，二路七头给走啊。吃毛少，执行忙不来，都零七八十银币。地塘给摘取给我塘七几，天给五折打工七百，脱落点。五百子子新奇，摘取全国天然，子新奇人忙不来，都零七百，吃毛二不灭了，出现那个忙心。摘取出去，出行用了级别通能段，跟中年女子几百个人了，摘取出别要钱车站几间百个人。
12: 出的个这规定不是别的，你给产业来摘讲不要我心里。
13: 之前给摘走，出门那么多了，摘走也差不钱，过八个来没得那么多。
4: 他是五百字之前去摘取点来去，谈到摘取出版，个人协助协助他，个人过来没规定。年代是从刚浪漫的片片去，关注就是人不明白。这是一个着抓糖打工七个人，过年了地摊给摘取几把糖，或者打工难过去，五百字之前去摘取几把糖，这送点点看了撇糖。罗志卡巴来过节过去，初级送啊，积极给，初级送啊，积极给。

소비 사도로 소바티 강고르 신규로 인수된 강인나 강고르 규모 신자로 영니 상황 강신 류유탐 강고르 신제 강자식 몸세탐 강고르 신바티 소화로 순수 강신 진세탐 팅디 영웅 변종리 재나 강고르 신배 중앙시바 진비슈주의

0: Sajukab, Chomalame Gangkor Rugaki, Rubin Shati Jui, Ruminam Gongne, Gangkor Shene, Lujon Shebar and Rukuche, Rumitama, Wei Chuan Shi, Tsongan Yusar and Zumdusu, Konzo Tsongan and Jurgab, Luburtu, Namshi Timne, Chabapub,
1: Chab Chimbapubi.
0: Charba Pape, Tsongan Gogar Shakbe, Gangkor Charbe Tsu, Dunji Changlong, Temar Chu. When Yang Gupter, Kongna Banganja Kanyan Chikimi, Kanyan Sena Sator, Chaba Pum Jobu Yula, Chiang Dibu Yu. Tiang, Jinju Mundu Shi Shortu, Charba Chi.
1: Ale Huda Pu, Chua Machita.
2: Dozen and Hatu Habatu Rube.
1: Pu, Chua Machia.
3: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로충슈디라즈다 민리야 리즈모스리 경보충 쇼겹라 콘솜 넘지시 콩기첸라 리제 회슈요시 콩간즈 미나 조지르다 첸라 게 천상화스시 콩기 전도 예배슈고 베등간즈 시그제 첩제제 전도나리야 슈보다 좀제 네망부터요시 딩에 부겜버시 충두니 안님도 간그리 쉐야갑요시 고나서 퇴도

0: 강고르가
1: 축제 대회 춤춘 규급
0: 강고르가 티 미조타 람드로 준호 작단 대회 치와투 슝라 쇼니 송카 림시 뇽투 송와타 콜루 차트티 급티 얌쇼 양수
2: 겨울에 잡으시 돈라 와야 뒤로 모조도 모조도가
3: 뒤로 두게
2: 예 쉬고 쉬어
0: Tongsip Dundu Selimbu, Duncho Su Uta Tizam Nebtang, Tongja Yang Tiwe Cheruchi. Tangsi Zangwe Silong Le, Xing Nang Soma Tang, Damba, Charchi Ki Cheng Shushik Churwe, Gangur Shungur, Tiwe Samjuchu.

0: 쇼게 체법법자 다 들이 당거를 중요한 용기 말이 삼추 다 이내 닝고다 공다 남탄자 디가 용바이 문에 기부시도
1: 나 시그제라네 이 강거리 쉬엔지 제베 인조 티조 다야라 갑시다유 디에탁바 총총게나 칸제디시 가이스나 디게 긴감 고르유라 송조 야부 총자 리게 소자 가리니 연두치기
2: 十四七了如果去确实做恰恰比那军队刚过训练妈妈提出去神州来个美那宁波中他起个中西提前恰恰比那安全人民村我也觉得中他切吧这个马西不过这月子他人不着头马西端个心着要着呗端个下差不着端个下着要着端个色系的快感要啥
3: Chana gunka kwekar yo kwe tuyen kari yina?
4: Kwekar si na kaan si gori.
3: Kari yina?
4: Kaan pomna, lo si ma lo li yung gri. Bugu sonza gyumzen kyang yang chigri. Dindre si chi li tiwi yina. Nezi ka si hanyi kwa zhugri singbi.
1: Kwanzi, denga tuzi li ya tengzin chie jie. Singa modu wa. Sanglo jiga xe du yang ya zhuri dikwishita. 中国新的美味呢三路新的切点要是而且新的投入了穷年里接力啊三路东国的话现在我做恰恰年里破个切切越不过的每顿困难都有用嘛是好过什么

슈람 간라 교부터 안지 개벌지고 조치미나 오네 즈부시도 예전제디 장면 남배 냠지요시 직내 포르도바타 니네 뉴르제네 야부고시 다도 지카 제뉴타 야카브리 야르즈예 틴제 주고요시 7월이야 튜엔제 강고 쉐미나 딩주 7월 주고 예수시도 마르팅지 덤네리 야란제 모두 정도 잡아 로고다 딩주 7월 주고히 디 콜로조다 시시 디망시르다 강그리 쉐엔제 제 장고 삼나 담부디 콜로조다 장고시 디네 임베제 제뉴신다 장고시 콜로조다 디 개침시다지 단다 강바탄 라고니가 빌버 잠시 시작

0: 刘不迪那三百几，三百几那刘不迪，他的开南边是新不迪，平壤各种车店地当乌云天刚堂，平壤龙津燕京列古尼酿东叶瑞，地当六十里村，地当平壤县地址，我做用我杨宗平，听见公看不上，开南帮俺子列在那片板，格是秀。 这个书记习近平给孟勇给地当米呢，全用给就只用米水写汤，人意给地当你说说人意的呀，让你越就送不能行。场面人意给刘姓地当汤苦了地当里啊，拖囊忙怎么拿去？地当汤递给地边，看不起中间，别准切过别，别个小心。他突然间说，列在托里啊，偏偏公正苍木罗的他能写他的眼睛仔细别，赶紧什么场面，岂不你每个给盲物他，每天几个热我热送能够去？接着。
1: 七不地塘岸，擦龙机，抹布地送给军械铁里啊，拖拿南亚的我呢，开进皮拉车的有些。七塘特里岸村里镇托里呢，平壤各种抹布地送面康去，做就明白跟大我怎么来定制学去。阿妹，我们带着各位开进人行过了，跟着小英，听见呢，告诉那说。
2: 大我怎么来呢？四川乐平华西路里呢，乐平区瓦塘，明个了。 平壤要求某部车站门口多车辆能免运行，免不格就别昆明镇委了。华西平民区别门口多，落几站，十分重要。咸阳街口人民网不团结，所长中的正在了听满汹涌月了。他是中间的车店地带乌云天刚给，三段手续给西林车站平民大区别面对别，你不拖了东北，所长正在录制日记开进度，电厂不马赛。他是中间的车店地带乌云天刚给，票中下下列队面了，听满当天重要了。 平面塔铺在参加给，难道面就来团别呢？面路艺术塔上送人，难道面就来团去？别准火力塔，看着不怎么明白了。西林多，没有来给德国老兵建国那瓦塔推送所，心情人别参心那么差，你呢？火大兄弟，参心冲着他这，人生团队跑，接送你怎么别能有？
3: 他不给差钱，阿面我没问的吃下不呢？但阿面我没的，不过呀，他怎么领的呢？吃大药学的来送能够了吧？接上给了阿面我妈呀，呀，开去做了吃卡了呢？没事，开去了吃卡了呢？ 当俺做怎么领回来了？俺们我们不，提卡是，群主的，当俺做不，不要群主的，所有就是吧？对，夹不着钱过有事，这怎么领回来了？当俺做结果，中国明白才是，老宋就他们清查了，老宋就他们清白呢，他得了工资是不就要了？可怜的是呢，俺们我们的。
4: 당부되는不管我那些别人呢，推出通商那些别人，还是呢，卡拉克谁的肯德基，都是通过面试。不别的，不过得了，大娃出去东野去出去国外的，我们得大大的去说啥子，突然查面骂查面，啊，对那真嘎达，俺这的，走路的，卫生素，刚刚月吧，嗯，才学的意思，你不过得了，带着我们的跑步了，但俺做了嘛是大大的说啥样的，嗯，出去的大大对不起，今天你不得还是呢。
3: 俺们考过那了，那是干一个女婿角了吧？对嘛，我们那嘛跑不住多啊，不啦。俺那不考的是呢，前半没得哇，初二没下哇。那是。嗯，天天他都考的是呢，听说人家俺爹出一个名度，考的不过，这没多少个出一个名吧，再出一个名吧，那这过敏事了吧？我听着忙不多啊，哦，同中我过去读吧。嗯，俺天天考的是呢，就是得不。
4: 那是。
3: 嗯，我这得不打，想当个跑去我们说的打舅妈的，对不？不过就是个托马的。
4: 那是。
3: 我们的大大就是对不对吧？嗯，俺天天还是呢，差点的明白。那是。那我这边我是那个来要了吧？差差的你不打打的嘛，长长的打的，差差的你不是不要吧？天天得脏么是不就了？还是呢，让给老百姓给的，让给老百姓出租用的打打的嘛了吧？是不打打的嘛了吧？哦，得差点用不要吧？脏个要吧？俺得多啊。那天天他人生的些呢，还是不是不会来吧？
4: 将来的那些偏激事多啊，但俺学校过了几多，那时候俺舅妈不老不中，也不亲戚过呢，俺在俺们我们爹手吧，嗯，路里塞不得了，偏不是不是多啊，嗯，俺天天还是呢，不过我们对对干了，免得没怕爹，该吃些对干了，俺呢，没别这种的是不是多有事，嗯，没别这种的是不是多有事，爹不过俺那是多啊，天天不过他说下家伙嘛就，天生不过老俺出种的下家伙等着，也不是多啊，嗯，俺们我们爹呢不过都是下根本有。
3: 下根本去，俺都是金榜眼就打，长些特别拿着满那的。
4: 那是。
3: 哦，对，不过我那是多啊。但俺们我那些不也那，他同事那些那看的是呢，都是不过检查，当俺做面干拿了点白表的，确实这个呢，都是点就麻将个呢，俺那拿啥八卦的八卦加入去不嘞？嗯，那是。嗯，不过这娃他自己看车了吧？那啥样看的？啊，那啥的八卦的，八卦的，图个就不也呢？不过我那些从来都记不起不着嘞，那得羡慕都是从哪去是吧？嗯，都是俺们村里。 把给新竹姐姐用了吧，嗯，这不过那啥这，天天悄悄切个青菜不？那啥我们得住嘞。 세 가르스나 아니 엄마한테 때려주더라 아무데 차 마든 봐 차 축축 집어 마셔르기 보거든 마 년가도 마차지 아니 내 가르스나 아명원에서는 샷감 죽으러 다 대지 눈을 내버라 미강가 샷잡고 자르봐 다 샷감 죽으러는 아 보고 엄마 때려래 대지 그래 아니 내 가르스나 아메 엄마 쟤다 심수구 쟤도 죽안가 년가 마직 차 죽도 와 대지 쟤 아니 내 김장원에서는 가르스나 뺀족이 강아지 충돌로 우리 지금 보고 직장 뭐 주나 더워 뒤질도 간라 더워라 타마 두르다 아 아메 워메게 쇠고 주나 아니 데 벤조데 동에데 직 충돌로 봐 아니 다른 선생님 양 다 디스브르스 저도 서브 두래 아 티네 보고 심칸을 시부 편고 요시 아 디사인 안 아주 나서 티제 보고 정신기 심칸을 나서 망문저 여러 봐 집이 좀 구도 정사도 저 어 돈도 심칸 나서 돈들 편게 요시 랑게 보고 되네도 코 이진 닝기 아멘닝드데 코고나르 니에미프로와 마치로노 던차브란 얀 라리야 아멘닝드디니 아메 트레데 투자 샤다 샤제 두갈 심칸로 펜부십지 유스
1: 아니가 난조 보고 엄디디 니 보고 엄디단디 비니 니 오메지 디다 탄데 나조 오메 수기 나고디게 티오르바 디게 디간자 보고 케나 야주 보고 칸디 니 나조 탄데다 녜 카단다는 신지지 엔단제 아니 오메디 디닝이니고 야케나 죽제 아니 두스지 디고게 아 두스 대비 이니 아니 진내 체는 거랑 저 보고 동도 대비 여 봐. 뭐랑 대비 여 봐. 니네 체는 아마 집 아메 오메 지디야. 마마 차베 케요리. 아니 이 디단디 오 두스리샤. 아니 디 조 두스 엔기나 주소소 마니 예제 되네자. 넘게 두스 대제 되네자. 근데 스디디리샤.
4: 오늘 아메 오마 양운에다 기제 망부도아. 또 이내래야 아마 카시에다 보고야 오마 대야 망차비나 근데 이나 야 오마 디기디기 다 되지 님의 지친 더 지친데 참 아마 더 교보체 직제기 식진데 최도 하기라다 동시에 교보스로 직 돈에 낙자고 자르지기야 뜻디 뜻 근제 나기라다 디가는 금제를 근제 있나 아니 뭐 때야 망차비나 야나 소소야 초주 디딱다 마데비나 근제 있나
3: 그래서 남균도 샤사에들라 야 태백개비 옵자다 도도 태백개고도와 인지민지 조르 채난 안 조기 데르도와 하르사가 수균급 방수들라 랑가추도가라 칼라즈미에디 슉체체기 디동야메 디사야메 디데나 카르직 너그레 디체나 소 너그레스 망보도와 카즈메디 슉체차제 아니 아메냐라 대치기도와 수주고 만담체 수주디네 망체 부부 케브라 아니 아메냐라 독트쇼 아니 디네 不过我们的对象阿们的科室企业做你有的出去盖的出去贴盖的盲家我们去学去出来哪里有的嗯今天你们主要的做起不起有的今天之前今天出去贴的盲家做学人的有的那是出去贴的面面的差马大面的你阿们是出租哪里的钱你也说的有的吧出去贴的科室民警的企业有的那盲家给不过快要有的出去同时科室企业 계사브라 커서 보라지 야진님도 디네 로직 추신데 디냐라 아마 또 베티고라 쇼르지
4: 아주 돈이야 캠페인 베스
3: 디치 퓨리미랑가 카르사 징모사 찍게지 모차스 냐라 들라 추주 까다 추주 대대야 커서 시에메 베디 규진지르샤라
4: 네세네세 다야 드린 캐스터 간조 나라 차샴나 보기베 파랄리아 치데바다 코난조 싱조 그다 안데 마우도아 다 쪽베 그용원절에 마우도아 코난조 보고도 깨차다 람생고로 마 타바 강선제 고이제 동도가 다 띵문에 아면서 보야 편게
3: 다디 아주 곰시 딘데지 요래 다 곰시 디 지당 총게 날 디산 요르 시부치샤
4: 네세
3: 디 먹고 고야 저르바 디치체 티네 루탄 디치 신방월로 주탄데 망아디그레 속방월로 먹고 거제데 망아디기도 왔다 소소 퉁골데제 띠고르바 타디이나 아주 로디 응업주 콘라 축주 콘라 제베이나 내주 다가 두어레 뒤뒤가랑 아주 초아 가르스나 또 잠바서 주르바 땅 배차세나 식스 메브르바 뒤뒤 나 충도 이르 이미나 고고사들의 돈여 메르바 뒤뒤가랑 아주 칼랑거르스나 식스 춘주 주시부치르바 또 잠바 체제 둘이 잠바 체제 서거르바 다 계속 세르 중고변은 눈빛이 주어르바 배가 눈도 아주 칼라나라 다 그때 식스 뉴뉴르바 뒤뒤가나 보고 깨차르다 루타스 때베인 아메고네 소바야 캬스 주그레 대신 저저 기름바지 식스 메베 좋아시게르바 Makustevena dagger jam jabjig match govena, so what you were going to quiet tax here, called silk water, missing in the inchim to silk water.
4: Yes,
3: that he sang out to swat the carson, and such a dangle she do not read like horror sugar piggy that river. Shake the chipper and say more in Mrs. Numiorba. Sugar nana sugar, this is Tioro, Chasmioro. That's so shake the noon chatter, then also going to shake the man try your jersey. Listen, the dear, then it ducked out for a ding me do. Did it dear by your nanny? To mo chupche chupche
4: nese ke la
3: se ma ya ko shibre ma de kharse na chilu gi ne ngaju rang jung ngon jung gi ma ti chir ba sek chir ba ma ya ko re ta ina ra gyab chi de be na ngaju so polo ju khur tu ma re khala kharse de be na se shi de zo she shu re sa
4: se jin bu chi
3: se ba de bu chi
4: ta ine le am ji la ta be ti ko ro bu go ya wo men a me wo men ji go de ji de ne yong go yo na
3: ta an ta ji ngaju she be de a me wo men de bu go men ja la dawa chuk tu bet tak tak ro su sha s na dawa chuk ne ne tak tak de min du la dawa chuk ne bu de ya che che che chim ba no a zo mi ge da da da da ru de ga la wo men di ji si min du wo men di nyung chu ji de wo men di chu ju de da bu gu di che de bu ni ni kap du gu min du wa ta du de ga la ne ya ga de bi na tian ja bu shi si re bu ge ye na ne kan nyung gi sa ma ge gu ru ba ta sa ma ge bi na ka ru si na tang bo chu ne sum je go zu je chu zam ba de gi den zam 디네 dunja re re che che che shi re zi che tante dunja di la nge bukul chu dik si te zamba dik si te ee chokwa sha ma su dakta de su ruwa ta chung ma sa go di la ya nge di na la dre ki zamba dik su lu dine sa go chik che na nge sha dik su ma zib che te dine nge sa go che na ya ngob zay dik si te du si gong ya tubru tubru tubru dan je oma di ane buku di chokwa di kya na oma di te chik rungu ki nyung zhu re ame jibia nyung zhu che na kwaya nyung zhu re tati ya kate kwa du si ane kar sa na lo chik ta lop chi ne lo nyi pa la jibu pe ta lo a chab chi go re lo nyi jib nyi lip du ka la buku de ngan zu nyim do chok zi ka la ngan zu ka la na si mi kien ka la na si yin jim chik sa go re tati ya kar sa na ngan zu di jibu lo ya di mi mangu chiki ama la ta mo la kong zu ma shim chi buku dawa chik ta lo chik ta lop chi yung du ka la cha ka ma du su ju kai ma tang wa rangka chita dii ka langa zuu mal di sikir ba gege ni shi man sikir tsoma ya tsu ru ma tuwa tsu ju kai kura ma taan ba buku cha ka ma du le me ba chuk le me ba tin zhe karasa na sha ku dii wa mara lo chik na la sha jie dii wa mara lo nyi le tu sha kura ta chua kura nyang ya chung wa mara tuzu karasa na dii shen wa mara ku nyi na nyi le zhibru zhibru zhibru tubru tubru tengir ba maangru maangru maangru taa oma di kura rungu ya maa zhibru zhubri chua ka jana mi oma dagar ba dungu maa raba sha yo na oma di nyu ru andi ne lo nyi lepdi kuni nyi bai jibu loa jay kharasa na oma di kusab chaba ta zo di ngan zo gi ngan zo rang shi mi gen khala sa da na shi zo chi chaba chay gore
4: du
3: si la gyundo chi chay gogi
4: nes nes gila ta chen diri kia si da gila da kushu yu zi sikur ba andi hindu zamba da bu ge cha jie ka jie ge dawa shi ne zamba di si zi yu doa ka jie gen bu gu lam sen ge cha jie lam sen wame na zamba zhe zhe dik duwa. Yang ka zhe ge ni dao chu ni, ali dao chu bdo bet di wama zhe zhe di, zamba di kyun di ya yo mar si, da di gang la ge la, zhe sun yang zhe yun na.
3: Di dagaran si, da nga zu kumshi su chen na rwa, zhi dang ge shamla shu nyan ge mo la khun zu di si ri. Di si ri. Da di nga zu me be, di nga nye she gyo ma ri, di mi chen ri ba mangu zhi ge shimju zhe zhe, ong kwa la zhi tuan yo rwa, dao wa chuk san na, 추에 누구 말해 추에 대비 대고 말해 오면 나라 찾아요래 보고 뒤 줄람도 껴보송하다 잠바디 대비는 줄투 말해 아 돈세부 차에 잠바디 조가디 깨나 오면도 둥고 말해 오면도 둥에 누구 치면 수주도 수 등고 말해
4: 커섭 치면도
3: 커섭 치면도 치 등한 중에는 조가 제시 붙이 세나 아니 시샤사 도우면 도와 차야사 도우 말해봐 잠바디 망고 집치 대비는 아니 오면도 둥고 말해 오면도 뭐 두나 오면 나라 수주 강가요 수주 증가했다 수주 두조 ngarchata, shikzita kanga yor, zamba dili dindra yorba, yor mara korwa. Ni yunguwa mara, di diya mindu, dawa shi, diya khora mindu, dawa chungne, yaa inji minji diya gore. Inji minji diya gore.
4: Dawa chungu kongli yaa yaa mochube ndi nungi naya.
3: Ngori, mochube che, chogwa shaya surda, buku suju maadam za cheshi che lungu mara.
4: Nesi gana. Ama mangbu jige, da di chigdoa, ame oma tungu mindu sigdoa, da soso yaa mungshi naza keke menele, nga yaa oma tungu mindu sigdi kanja ina.
3: Tā mīsā tā wūtūba yīnā, wāma tā tūngkari jitā chēnā, kārīsā nā lō chūkchū kōla, wūtri mīdū kāna rīpā,
4: lō
3: tūngchū kōla, wūtri mīdū kāna, mī kāngā ngā tū kāngā, āmē wāma sūkyō kāng rō, rīpā ilā, āmē wāma kāng sūkyō rī, tā tīnsā kārīsā nā, jitā kāngā tūng mīdū sīgī, nirī kāna shūkā kōrā jibdī, kāngā ngā tūng mīdū kāng sīgī rī, tungum mebe dina tunye de nyungo yina ta nga zusina tunye de maru tang urba
4: ji ji
3: tupsi tangbo de kharasina bakbe tuye de chodo chega chin charda namsa bulu om de de che
4: bu ge cha che
3: namsa om de de che bu gu ame om de ngwa sim che ri ba ame de kebe de de sim che ri ba de de ga diri re ji mandara ji urba de sim che de la kharasina o metse de la tu ka zu ge nga chebe yina 아파게체 얘가 지금 자유시 자고 치르카이난 치그와 디네치 가서 집게티 보고로 우디 때 아니 보고 내주면서 요 말와
4: 그걸
3: 집녀 요 말와 그 인집을 집녀 싶지 꽈래 저 당시는 인지의 천지나 팅마 좁게 니수 예유도 집고래 그 집녀 매변 아니 레베나 따도 요 말 어 집녀 민도 도스는 감도
4: 와 따도 다 안 배웠어
3: 어 따도 그 집녀 염다 어 따도 레베 레베나라 아 보고 오메 돈이 도가 퍼고 도가 와서 그 따도 그 레베나 주고 와래 인지 미지 망버지 집으래 팅마 망버지 비치 티네 가르스나 아마랑아 양강에 요르바냐라 첸 넘주지 채우라 뒤두가랑 안주 바보 컨주 럭버 체제 생게 넘주디 인지미지 제로 채우라 가르스나 아마디 니 마다위나 야 오마 바베디 뇽주래 티네 사주라 가르스서 채우르스나 치료 오메나나 게제 주주 바가 안가 데레 추
4: 아 네.
3: 어 추망부 동에도 저 십십지어래.
4: 네.
3: 아니 칼아데 가서 드디어나 탕 코아 망부 때문에 왜나 엄마 버그스 해 줘라 봐.
4: 어.
3: 코아들 색스 치 잡으라 봐. 추디 망부 십지 동으로 니질라 니에도 니에도 예요 틀 인짐 십 동으로.
4: 네.
3: 추디 망부 동나 나 엄마데 야고 파기 예스. 아니 에 칼아디 가서나 다지 둘레세네 징가르다 추주디 제가가 찬년보 어 망르 챔부 대 봐. 나 참 대부지 딱다 죽고 예스.
4: 네.
1: 네, 어, 나랑 소부게 차제. 아메 오므 뉴 체베다. 야메네 오마 어, 나가야 칸데 베스로인데. 간데 베스로인데 체비니 아니 어, 지네 체네 오므 뉴 챙겨 아무가든지 지네 체네 나가야 예수야 오게 그래. 아니네 체네 간조 추디 야고 싶지 동 그래. 안 보고 야 오므데야디 네게 어, 민도 삼제 마데 마칩체. 아니 추주니다 송토가야 보고 어머리리 인지민지 집주 야면에 기나 응아주 탄도 엄 태야기 각치든데 요르바 나 딘데게 마 양스양스 태난구리 아니 엄 망조리 모두 쓰리샤 아니 엄 망고 제제 양친 양격이 내분데 요르바 근데 그게 두스 간제 다 어 카시게 응아주 탄도 다 정찬 신샤리 삼주도 와 근데 멤버체 아니 기나주 어 지네 전 보고 디 아니네 체비 있는 거랑 주 어머디 디쇼네 체 추고네 체야 나거야 두스 기나주 두스야 엠제 오메디마 진난이 야우요리 아니케시 오메 쇼게 마무 차보다 도바바 차와게 독도 차비 체수니 아니 맹가게야 어 교수 어, 용구레 맹가게야 용비니 아니 어 간주 탄데 어 오메 탄데 냥가 체베 나즈디데 원고 체투그레
4: 아메 오메디 어 디보가야 제류 좀바다 아메다 베제샤나 상라다 디게야 카루비아다 디게레야 케 디윤알 편도르 지윤아
3: 아 요레라 아메 오메데베나 아니 에 창르디 대표님들 루비에들 편도로 봐. 아 디체데 차치 집은 좀 하셔봅체. 집은 좀 하셔봅체. 이게 대 내가 좀 그래.
4: 네세 네세.
5: 그런 게 내제 나라야. 눈에 뿡자라 팬백이 륜종 차고 풀어 시바디 로비인다.

0: 계엄하시 마다 개멍라 문의인 조각하겠지매
1: 라초 잡시도가 예 갈성시 섬규 배다 쉬시야
0: 어 재능에 삼다야 망잡이죠 어
1: 장부시에는 예 재능 개멍라 문의 책임 야호시도 오늘 수희다. 나무다 아무 약 없이 잡아. 그거 덤지시라. 당시 장기 모자 나와면은 큰 돈을 혹시 제마시 미투 주출하던 게 오마시 제일 랩대 보여 맞다. 나와 예비는 샘나니 게 오마시 장기 랩대 민도는 예를 저치고 예시 대비 혹시
0: 왜 뒤수 뒤수 니에 돈달 주도 제목 고배 소주 돈달 주도 제시
2: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1: sang xue gu de yin.
2: Ya qin jie xie du.
1: Le si.
2: Ya shu, de jie xie du. Dou dou de xue a, nga chong jin na le cong dou zhou yu.
0: Jin zhu, rang ge ni le xue de.
1: Dang jie qi du, jing cheng yi ge guang si qian bu xin ye min du la. Shu ngui ge ju le qian min du. Gu yu xin jiu kan ge, gu yu shu du qi din da, jian nian mei bu su ge shi shu bu xia. Yin ye ge de du, ne zui le gun dou chong jie.
3: 谈到忙入国家几年开几年，清晨一个年初的，春节忙于独入了自己，谈到天子连坐了古城三百多天下。年前呢，俺是先吃米线来住的，我到天子去了。年前呢，叫人家延迟度，天子连坐昨天前边来住那家的，看两笔一年，朝鲜一个叫你妈当不起，新华公司的城管公司南站的新别墅，过去若叫起个看连长，清晨一个朝鲜一个的，俺们去没到等过谁。
1: 马赛若叫叫什么了呢？哥哥也会得小屋里什么些。现在清晨一夜，朝鲜一个的马拉贝内村我公司的那个若叫哪些？
0: 听不着个，他去长沙去住一起月。
1: 年得去三批，去住六天长沙去住。
0: 哪个什么最缺的？
1: 去西边看个帮他车队，经过九站集合，天子连坐的若叫拒绝，给这批车去车就是了。经过提出，谈到民国一个车间，清晨一了，明年还要去，是了些。
2: 第一趟呢，京城一间我六天去陪去打不来，我又改改，谁买不行个谁？
0: 接住边招了，长不许呢。你京城一了，满年开会去吧，咱们先在这，等大地其他人没接了哒。
2: 俺村里的先接嘛去吧，你来同我一道帮打，全部路给先接起个哩。
0: 大庆，托大一边，当年看给所长赵岩给，土给我接连去。
2: 一年过不大年末秋，俸禄大，困这有事的。接着年俸禄了，接着这段俸禄给赵岩咋都能我心没事的。
0: 哼，前头快我已经干了，这你学来不的，这些可真是丢不来。高尔夫，玻璃罩皮内过不开连球。一年，不过抢死个别送账，进来咱呢也平事的。听个进来了，个真有账，进来个现在我也不是。马赛不过来来回这些下。
2: 这次继续写了单子。 赵岩了，这些厂务写不出去，定案错，天清不来。
0: 来是，你看叫这些主意。
2: 有些。

0: 이다
1: 라니
0: 로크스 투요마세
2: 로니 스로로요레
0: 할래 헤 그래 전에 샷다 시켰다
2: 지부도 송주메 헤미리샤 사시 타간데 템블레 시작해 심바 도스네 탄도 神户기 랑시게르다
0: 神户기 랑시 와마 조니 옌도라 사지레 요마다
2: 다탄다 랑시 고르시입니다 된다 조티시기 어 nga 탄다 옌도 유텐 초바 레그치기
0: 유텐 젠장 젠다 징미산 是吧
2: 타그지 징미산 옌젠다 이베마세 탄동이 친제인 랑게 콘다 16메사 규무 대상 요마시 칸다 콘기 시동 토베시고 랑게 메스디 깁샤다
0: 디제 크바 코란 살레 코란게나 옌레 옌체 뭐니 핀즈 정규 점조 편통 하시
2: 치츠네 기니 조호스 케메네 정규 원에 커서 마체나 춘주 마스네 감사 요시 로드 민산라 시팅 쳔베 조 장기 삼츠리 데브시 니야다바 로드 민산라 장기 고시기유 콩게 장준타 마스네 세뉴 요시 저보 자르 둘럼 치부도 와
0: 이내 직진이 가라. 규미 기미 자동다. 규미 기미 컨트롤 요마시. 네 가르치도.
2: 숨대 요마시. 자르 딘데 숨부 숨마시. 조연의 규시디. 흉주 치로 요시. 이내 조연 스네디. 루트 민산기 푸 소급 진치지. 제사 장게 삼시 세제. 로부시로.
0: 조연 규시디 방다다. 되면 가세샤. 나 시주변 진실시계 가르쳐오래야
2: 어찌어찌 랑게 소소 협조 마시다 텁스 당보 레그체 집제 겐키기 요르마 아장장 조연기 규시디 상매 신세지 니미 탁시 용야 요마시 나고야디 탁시 양지 디테러 랑게 若不시구위
0: 하 재능에 若不很这巧세
2: 샤 시주변 손상 규림 말이 쓰시기지 아니 간소네 미세다 간소네 느즈담바 침지 보야 지금 하시 제자 초보장게 로봇 체제 간소네 느즈담베 민토네 중도치로 디제체나 토탈 편도 유베 마세 말이 편토바 라바르 톨루트 민산르 페토시
0: 하 저 라테다 말아니 침루 잡시 나니 티니 냠세 시디보 요마르바 마세 뉴십스베 나조게디 다제 제사샤 팀부 고마르다
2: 디테일러 자게 심테 총마시 팀카 쳐러 니에트 시다 쳐 간다 랑게디 뇽트메나 시다 테일러 심테 치고야 메다
0: 흠 니에탄다 켈린도 모소 니에 컨도 세쇼
2: 저보 니에 게시 타쿠 데유다 법다 뚜시나 캡이 챕시 야 얘라 딜린다
0: 돈다
2: 주베 챨라 디 세모이모
0: 마리 얘라 장게 디바 뒤시 얘레니 마리 장게가 뉴키 휘베 단데 뒤즈 딘젤라 니즈 챤이 휘베
2: 어디 딜린 거죠 디 조연게 능미 심베 촌지레라 디 수지시 한다 돈다 티시니 너니마도 요마시

0: 첩체다.
1: 어디? 야 좋아.
0: 봐라.
1: 어.
0: 녀지 치야유.
1: 쉬다.
0: 제사제 멍나라. 제바 준비.
1: 겨비. 계속 겨비. 가르도.
0: 지난이 가르소 봐.
1: 계속에 녀장 그 고치비.
0: 아. 다그베.
1: 다기. 어제 개멍나게 녀장 야우샤샤. 롭중장제 공토친샤 송기. 모두 숙겹슐라.
0: 봐라. 개멍나게 계란을 까부시라는 게 네 하고기 봐라 지란 게 개멍나라. 시다 그대 유명아 신도 신부도
1: 네 개멍나라 다단 그대 유명. 어. 개멍나 코 미야도. 아니 야도. 내게 겐키브체. 더도 네 하고기 개멍나게 잘라 갑도. 어. 네 콜레 다단 야고유.
0: 지난이 펜스 야고스 이거 유는 저와 서울마다야 좀 생각해 있나.
1: 말레 서브로에. 네 개멍나 야고통야디. 간이 손나 주고다. 간이 파르기. 지도 주고마도 신다메다. 제송해.
0: 저거 지도다 가로 지도 참아르베.
1: 지도 되니로 해봐 전부 열다. 그봐. 더 羡慕고. 리고 羡慕고. 상교 야친제 롭중 자교. 아 내가 쓰다 내 마교.
0: 칼이 내가 내 마게스. 띵아 마야 세야다 저어 열다. 예처럼 쉬이다. 계속 가로 세위나 이제 아 송구유.
1: 어디? 나랑 그 바브레. 야나 랑예 바브레. 아. 나가 로틱 봐. 잘 다 당 그룹에.
0: 바베 토단게 말림기 쇼시. 예처럼 쉬이다. 개멍라 당림마나야디. 아자 지루를 가위에 산지.
1: 왜? 녀랑 쉬이다. 네 개멍라 당림 쳐야다 마 쳐다. 진주를 가위에도 매. 된다. 가가르다. 봐.
0: 네 전다 지그리. 개랑 아자 진주를 가위에나 중재를 공부 하고 싶어라.
1: 어디? 중재 하려래.
0: 네 신세 전에 계획 위대 변화라. 십주변이 창스 겹쳐 마지. 계속 우주제 김상승비 있는 미지 예발도 내가 줄거지. 그럼 내가 줄었으나 그런가 줄거리베. 줄거만 알아봐. 아사 진로를 내 줄치스나 지그르베. 지금 알아봐. 최선 중재디 그런가 공부하고 싶어라.
1: 십주변이 창스게야. 대비다 통요지. 장기가 출루해야 돼. 심리장 해보지. 롭중 지수. 롭중 지수 오지.
0: 공부하고 싶어라.

0: 돌레 켈링도
1: 제자니 간송네 뉴스탄베니 토네 침조치약 우주히휴 켈라니 켈체나
2: 간단히 등기를 회디 계기 숨지 잡히시 잔수수 되다 아니 죽인다
3: 됐어

0: 지게 쏠라.
1: 어제 감사.
0: 지게 징락에 생코스. 계란 겨구는 템플라. 줄루니가 피나.
1: 어제 계란게 자로 나면나. 무커드라메 신야 요 말이. 네 신부레 미츠브제 계란 터체나 쇼기.
0: 불렌시아티. 루다 템스바.
1: 상매 계란의 신성은 야우컨제. 대샤 미르 즉 요 말이. 계란의 신 미상 뇽뇽지.
0: 디제스바. 레스 피다. 레스 피다.
1: 레스.

0: 내 뜻 해도 왜?
1: 김도, 농담도.
0: 아, 디 라니. 다 닌다 님만 간 규제 마대는 용도 왜? 가서 먼저 어디 다려야 디. 랑게 시르밀 마대자. 뭐만 먼저 보여 챕니다 왜? 니 레나 더 숨고 작은 거 있지 않아?
1: 디스. 지금 맞자. 먼저 서로 먼저 그래. 농도 교육시. 라도 오도 왜? 도부 샤유.
0: 왜? 교도 하셔다. 아, 지 싸우 말이지. 교도 하셔다. 뜨다. 자기 미팅 원신 그러고.
1: 야. 지금도. 디 머리 딱 마셔. 꼬고 쓸수 있는지. 미 약속 마셔. 뭐 죽고 니 얘기 말 봐.
0: 저, 다 차.
1: 지, 저, 나가 줘.
0: 야, 나 저기 있어.

0: 이렇게 실미 나냐 더부디 미드리도 왜
1: 기다려
0: 자 쇼 도도
2: 가르쳐가
0: 가르쳐가 얘 이거 아주 랑치고 삼대유 랑치유다 아주 랑입지스 좀이
1: 쉐다 뭐저 그게 되려 라고 소리야
0: 교수님 아도 얘도 반 예산 휴지에 셈부지 오빈다
1: 얘라 씨요 저거 니 대유 외치고 그만 그지 마시
2: 얘 즉시 싫어
1: 그러면
2: 아
1: 네, 쉐다
2: 와 계란주 카투키 고주나 대유 고주비게 뭐지 샷스메사 결혼도 사보러 모두 샷스 유미대지 지 묘호 사주
1: 모두 샷스 년이 모두 샷스 년이나 나저 기지 마시야 그래야
0: 다 그래 격세 마시지
2: 아지 마들리드 결혼도 대 미카지도 나 좋습니다 님도 형이 좋디 지금 진라사 진미사 공 잘해 되지 대수
0: 어디 지금 진라서 그 입에
1: 지금 진라에 결혼 그 지금 진라 뭐 입에
0: 제사
1: 제사시
0: 나도 좋아.
1: 하지만 좋지. 아, 지금 진라. 대디부리. 다그리.
0: 나도 그래. 지금 진라게 나도 야고 쉬는 거 유다. 레사다 퇴진래 잘하는 거 유.
1: 시시시. 지금 진라데 뭐지 샤스지다. 락시 샤스도. 레데 시라핌도.
2: 알레.
1: 디 검은 기능에서 계란 굴러만아.
2: 대롱 제가 가로래. 계란이 돈이 뒤질라.
1: 예롱 가죠. 그래.
2: 대기에 뭐지 샤스. 너무니 대섬제 대유. 달로데스 기니 내부 디레시디 니 모두 샤스가 권치니 교미도 조디 대자 쇼나 로데스
1: 헤 디디 인고쇼 대자 유고쇼 나저 모두 샤스네 네슬한 유 묘마시
0: 하토네 모두 더 다르도 카브리 대탑시 개미도
1: 왜
2: 계속 말해
0: 네슬한 유 묘마리
2: 보리 계란수디 잘라 샤스두게 잘라 샤스가 고사르죠 모두 소야 잘라다 자르소르 샤스 쇼는 급디어 쇼용바
0: 그렇죠
1: 락시 샤스 유비 뭐지 샤스 상마 미신다게 나사스
2: 아래
1: 케시
2: 집에
1: 너니 총스나 니 계란을 찍냐죠 형도게
2: 어 용아 형아 야수아 니문 이스네 니 위키시 뭐지 샤스 용아 요기 용도게 아 니문 이스네 요기
0: 어 쓰다 올라 어 계란게 디그시 없어 니 뭐지 제주 소나 용도게
1: 단독 하체
2: 아 리리 니 계란이 대시 용아 요기 다다리 계란이 그 루카사
1: 나 루차비
0: 예 루리
2: 제스 샤자다 샤리 계란이 네가 뭐 맞대피나 네 켈림요
0: 씨
1: 터잖아
0: 터잖아
1: 터잖아
2: 쟤는 죽이다
1: 터치레스
0: 클리베아
1: 클리베고
0: 더 야스 더 야스
1: 더 야스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데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진한테외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외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소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직미상기 네고 딱세 셉신샤 네 드룹 제베 제이티게 장마 직미상기 슝쿠규노 함종체 소소빈질제 디네 협상림비 겐제카치기 제이기 집제 등규 겐아서 등기
1: 어 야구쇼 터세나
0: 나 터세야 가르유바 마싱아 옌라 십주칸기 레그치기요 마시 이내니 주고다 병했으면야디 가르수수 정질레가 지기
1: 디니 신기유
0: 던도니 퇴다 계심시 니사쉐휴 징미상기 수수난 그 갑주기 홍상 더간 그 머리샤스네 머리샤스시야 던도자라 적지샤스야샤 예 딱제시디 징미상러 수수난고워라 머리샤스유네 快 타니스샤 링스네 머리샤스야야 가리나 마세다과 조금도 디나텐데 내통역시 제자 결란수 인지 딱제 세브치호시 인지 조금만 남치라
1: 学长啊 기랑게송다 코능식이 구지 토부터려라 댄데 체주 못주요시 체주 못주요나 샤세심제 요마리
0: 시 다음에 탭생클립시 지미상 시가 되너 그에 댄데 중국시 재장한 주님 봐도 조용 그 자지 지호시
1: 기랑게 공리디 개세버리시야 니에 딱제신이 믿은기 도스나 딜레이키랑 조세나 같아 지미상 토부사부송사 댄데키랑라토부스거리
0: 老赵，染红的穷了。
1: 嗯。

0: 집 좀 해줘라. 진례기 치세러. 영원수 유규시 슈피유히.
1: 겸제 가르기봐.
0: 계란기 키세시. 나다 진창기 좋아디.
1: 더다디. 니시에 공로 제지 제압하고. 랑가 샘브레다 태송상와 니에시기. 니에랑 요야를 미툰 지금에. 니에마랑 슝도초네 르고주를 교하디. 曾祖给 让了仪器颠簸越长时马上也让了仪器让给党国杨堂协同王爷大清湖州之在国祖州都马祖宁都关东天的期间密室大同 大壮

0: 직접 진행라. 주주급 유효자. 단독 고난이임베.
1: 같이 가 뒤쳐 봐.
0: 그런 게 주도 조치가 송기.
1: 상마 가봐 좀 말베.
0: 처음에 용통의 용기 쓰기. 통지 신부 열라 주고게 중등 주발 내유. 광명 남주인 용통 민도 송기.
1: 중앙 고시 소중 대여자. 고지 수조 뉴제. 참부장시.
0: 통지 신부 열라게 다그 한 손주.
1: 가리 시드냠네다. 직심 직대. 진례 독스스보다가 진제지. 오늘에는 나 거기서 뭐 가보지. 뻔내기. 내린 쉬어라 가보매.
0: 쉬자. 두 경기랑 레샤를 코스인부 제시고 초네 내린 나야를 예쁘던 맛이.

0: 지금 싱라. 저도 고비 여샤. 탄도 고는 게.
1: 가제 가디체 봐.
0: 기란 게 저도 초트 시가 손추.
1: 상마 가봐 좀 말베.
0: 상매 용구 인스기. 이네 총지 유엘하게 흉팅 죽발레유. 공민 넘 주의. 피토 민도 송기.
1: 중앙기 고르십 소중 대유사. 구지 수조 뉴제. 참바라시.
0: 동치 쳔버 유엘하게 타가랑 송추.
1: 가르 시제 냠내다. 직심 직디. 진레이도 쓰보다가 딘데지.
2: 我那钱呢？俺可不是没搞不起，本来的，那里了搞不过了没？
1: 学长，对军去了，来下了，可是没接受过去呢，那里那样你也不要嘛是？可是有点这样了，没大没怕了，当不掉个看，怎么打，怎么讲的？皇帝本来给军看不起，平时这话想不起啥去，一年七岁呢。 창부 유배 구유치그리 가리 직심 직대 미제와 세야디 타르두네 셰비나 창마 개변지 미랑라 차진 매배 로보치고야 가시야 라게 차진 매바 미르 로보치고야 가시
0: 지급진라 자스민도
1: 가리 자스민도스 창담이
3: 지급진라 함사 공간 좀 하신시모 겐한라리 더군 기랑기 공세티 시도 공을 낙제 유세된 낙소가
0: 지급증라 마진 한라 니마 계급 수준 레 수준 능요 여지 서툰 레지나 계좌 효르다
1: 아 계한라
4: 아
1: 우리 가스

0: 어제 꿀에 가서다. 도지 많았다.
1: 꿀에 가서.
2: 지겹진라. 세다. 계란 군주 텐도 피면서. 나저 탑사 레다 셔도. 계란 텐도 꿀과 가리나.
0: 어. 진이라. 네 군주들께 지르다 용범이도. 나저 와치.
2: 계란께 뒤져 주는 맛으로. 잘래 가리네. 대가손으로.
0: 어, 야매나 계란다. 마진 한라게. 아님도 셰라 쉬러시나다 마진 할라게 셰라 야고 딘제스에 나샤 요샤비나 베드 촐라 마르베
2: 딘제 차보 아이
3: 진이 도라 지금 진라게 손차네 메바 고랑게 강한 남치 손난다
2: 레스 레스 제나 가서 지도 수기
0: 아
2: 겐할라 계란게 탑살 테시 코나 상마 페송다 지금 진라다 님도 쳇
0: 지금 진라 더 쳇나 상마 제동시 레스
4: 确实, 今天说确实
0: 这个不行了,你也去让他看救你
4: 我在
0: 我这个不是,那么过 老心思了不是
4: 我呀,老心思了吧
0: 老心思
4: 托不过你,老找不赢不着 监狱许多没着,但是他去用嘛这 当年新的国策的事 明次年底 电话汤马达,嘎嘎周周安的孙土比呢 第一样学习 계란게 소나
0: 나 타그랑지 지겹 어마르마레
4: 라오진
0: 라오진지
4: 어 타그지 라오진 뭔데 쳇나 마치랑소 이민시라지기
0: 치랑 부르 부셔벨레 집지게 너 마신지리 이민지기스라 딘데 쳇브랑지
4: 수 쳇블랑도 녀원에 세위다 녀치랑소 카바문구 유메 싱그도구야 치랑소로 버디게 무나토 가래지 무마고 마라네 나로지 기편제 녀야요리 야오 가수 말이야 레그치드 진중츠 차서 우르체 是吧 나로니 토부카셰님도 알아라도 던도 민마라지 파괴피데 기부 가수 말이야 나저 말다
0: 키랑 우지 토부송장 펑림 토그르바
4: 예예, 디고르셰 모고. 더리 펑림 토보다 마부 요마지. 상모 진중다, 조부셔다리, 是吧? 기부지, 님도 칼라시세. 가가조중 안에 아라시동, 是吧? 야, 루시, 루시, 상마 다다루 아.
5: 다다루시.
6: 총다이다.
4: 레스 총다이다.
7: 레스.
4: 예예, 상모 양호. 야, 총다이 기업진라, 타치에나. 총다이다.

0: 야. 키니 로용베.
1: 계란게 아무랄 드셔 세우스 경고요.
0: 야, 니 드셔 갈게 그래. 고회. 장게 고스 티브리.
1: 탄도 셰즈 숨난 게 위베. 계란 난다 딜레 메바 탄도 안 알롭스 겨. 계란게 봐라 잡도 왜.
0: 고회.
2: 고회. 발라다 암라 게지 야고치. 랑게는 니 섭지제 몰라나 클라사 같이는 용도 봐.
1: 나 조금에. 네 봐도 추도직도 수준도 됩니다. 가르시에 메시에 비치고요.
2: 회회

0: 디 빨랑 언니 그 된다리. 언니 캐르갸 깨제 야고 오치 제고기. 랑게 언니 깨제 야고 오치 제조다. 슈고 녜 란람 사셰오 용도에.
1: 나 죽음에.
0: 근데 쟤네 언니 다 랑이 좋아디. 남이야 교화 좋마리. 이네 된다디. 아마 슈 깨체 유자. 닌지기 좋아. 응원의 탁주에 제약이 왕주여리. 전다지란게 아마 삼시 지르베. 영아, 랑키스 전두면 난두. 응이 칠시에 가죠.
1: 네, 친조. 수순 양아 나 진짜 지금 알아베.

0: 아무라 기랑 가면 가려 유네 숨난다. 나 저리 제사.
1: 드링이 된다디. 오늘 전에 고준 텐겨리.
0: 아무라. 기랑 제주 숨 먹어. 장부 신의 집 봐.
1: 불안 게 달매냠냐스 군유이베.
0: 되기는 저 다른 데게 로이 신주 멤버치. 디가나 랑즈이 튜즈니비 델립자리 디다 바라 저거 가르거리
1: 뚜다 나다 아샹라 춘춘급러 보라 촌베 니즈디 랑게 싱그르바
0: 싱그유 아샹라가 나 송유유 공진다 독심진디즈 좀 브리스기
1: 랑게 보라 춘두 포냠 되부시라 여리라 전다 챔부시라 여리 급디디 미창메 콘다 몰라라 충디 잠버리스 이민시라 치리 질 몰라 롭트 챔모 이큐르 이네 보라 르요 마리 디네소 콩기 좋아레 군도시라 챔부리 급디디 코라 투톱 큐니요 마리 니민지 소제난기 직체 로보트 견셔 없지 군가 창에 뒤르 공개 쏘라마 젠바 추적배 난 첨제 디제 냠스 체브리 머시 라보데스 파브르데 이네 수고 베트 나츠 수브리 슈글레 큐니 제아메 차브리 젤 소데디 장장 현대지르 겐잔제자 미주콘 손데치요 마리 라보자 볼라콘 투심 좀 메자 미참에 콜르뇌게기 건제 난 로페브다가 랑이 몰라다 갑자기 견제 쇼리 디젤 콜레크 쇼브리 디콩은에 센 폭도 체슈드리 젤 콩게 창장 금제샤가 두두 락포쇼제 치조브리 네 대샤 신에 나와초 랑이 발라 로디니 난게 셈캄 땡은기 볼라다 잡시라도
0: 고도상마 달매줄 강에 체브리베
1: 빠라기 레군에 카사미 된 꾸지 지두 콘 코스 발매자 같이 뒤지 매바 카쿠시라 총샤 콘 레군 신달로 두두 레네다 야우두 이네 미츠 로체 숨지 소양을 멀 턱 고스 럽샤 이네 네데 레게 텔 베틀릭 줍총 라보레 발라레 덕카세 망여리 제자 케바딘데 슈두 발라난 로피두 셈날 베티 기부큐네요 마리
0: 제잔 발라 타샤 둔다 가르동네 룽치 교연견 체제 대기 워디 랑존 이브사드 민조
1: 타가라리
0: 제나 발라 공개 독립심아 준비치
1: 불안탄데 랑주투급선자 락베족제슈 메균포베모도 된다카게 탁주제도마리 랑게 독립마제야 카리나 랑게발라 랑주니베 둘리자 잔다차리 코모시텐트리 모드단제 잠셔치라 맹간게가 주니리 이내 람팔러 콜루부 투수지레 카야 진도 매업 차우리 맹간 조야 카레스나 오우셔치라 다니부 셈난 기깨치시야 치두리 콩게 모드 카가 럼수르샤 숨주 텐주 매바 자지싱 트윌러 추조직 딱다 쇼제 신의 삼통부리
0: 쟤는 콩게 문에 수세제 요마르바
1: 이네 마다 발라 주도 체비 발라 님 카시에 치칠 슈즈여리
0: 콩고노 샤자 샤브리 치르 보고야 그리나
1: 콩김산 디나르 규링 부시라데자 페이지 쿨부시 라이기리 제장에 공안주 각팅의 강부충조디 나보야 킬렘비 급지린 소치워디 공을 뒤쳐도스데 삼루통을 주제 소수소소 문지 토부철 주우리

0: 친인 가림베 그래. 수수수세제 근도 라는 거 거이스. 랑기 미데 칸부제냐 여드베. 미타세 딘제 카케 마제 바다우리.
1: 쇼쇼쇼쇼쇼.
0: 네 라는 게지 추유다. 랑이 니 가슴도 랑기 미데 칸부제냐 여드베. 랑게 칸부데 그제이면 하고 위베. 수세부 소다르 지니엔베. 아, 삼루 망우딘데 당로민도. 미디 이제 와 창문켈렌제 나 산산네 도로 챔숨기 땅아 미디다 까지제 니모 데투스마리
1: 쇼쿄 쇼쿄 쇼쿄 쇼쿄
0: 카카치아그 주둥이게 민다 고이주르바 미디 가르세메르 니옹마리 마이키스타 니란 사비스 도로자오 핑지 이네 하르후르 제닝마리
1: 쇼쿄
0: 쇼쿄 유쇼 미디다 저버기브리 요마리 녜라보 미디레 토요리 조디 튼다 디겐베 휘휘르 쇼게마데는 숨기 휘휘 단데 쳔부차 차브리 랭기 보고 카카 쳔 사비네 제마란 칸데 지그리 송문도 괴
1: 쇼쿄 쇼쿄
0: 나 단데 불러 근데 시야고메 삼등 유인 이제 다사 숨세 옴조 야신 칠로 잼자가 지두 고급 참치 제제 클릭리 셰인 년 카카체 드네 볼셔야 되는데 아무 두메 부고 김장기 차셔지르다 켄주미 겐베 군지 소소 탁주체 김장 카도다 부고 셰야 그 왕제여 말이 고민 소명 안에 참아서의 김장 차브지 부미르다 잘라 말이 그러니 이게 진짜 재미 용 말이 대응을란 롭스게 캡도 스덩하다 진짜 큰 맛이야
1: 아 야도
0: 제가 드리 용 동부샤 카드 전에 제토야문도 칠링 크리스티안의 불발라리 예로알 발라그 숭예디 부구이 샘날 야호치 연는 숨기 단단한 신기 눈주의 양수쇼 양이여와 치만신년 기계부터 이제 마지 불러마쇼라 영아 회회쇼교
2: 예캉부디 캐랑게 강조 차도 돌고로지 용도에 강조 나로나 월이 디 가서 캉베바스디 캉베바스디 탄다 나 나급 탄다 하지 다 추모소 다 추베질 캐랑 퓨조
3: 구쇼 캐랑 청을 카스구도 임자
2: 카스구도이
3: 카스구도이나 캐랑게 킨세리 캉부조야 렐렌 추이메 따오리 제자 암라 나는 유마지 키랑 강백 콘서트다지 녜데나 다호치스레스리
2: 어지 다럽 고르베
3: 지
2: 어 키랑게 강조나는 용으로 왜 단당한 물 하시라 토기
3: 계속 키랑 강조 좀 도망 유나 콘서트에라 중국도 스포지
2: 시 디니 싱그유 싱그유
3: 제다 키랑게 총 카츠스키 톱도
2: 어 팀급주의다
3: 팀급주라
2: 뒤쪽쇼 용아
3: 前面 용아 녜 강조 중도 휴인
2: 어, 용아.
3: 니엘 니엘 토크지.
2: 용아, 야 좋아.
3: 괜찮아.
2: 어.
3: 클리피오.
2: 어, 야.

0: 都我拿提水魚,你們都class好。
1: Less.
0: 啊。 들리려베.
1: 해진난다요,마리.
0: 어. 랑기 욕팀 봤디. 나가셔스트다. 지만에 녀네 갸셔.
1: 용아. 저기리.
0: 고디고디에요.
1: Less.
0: 야죠.
1: Less.
0: 암라. 아자 제라 고사빈다.
2: 어어. 용아.
3: 아자 차이라 쇼부들리. 쇼부들리.
4: 가지. 나 체인지 거야.

0: 야쇼.
1: 지겹장라.
0: 아.
1: 디 심주 선배 지겹도 시베 기란 교수송기 심주 폐예 조준골기 차례 다양 내도 임자 돈도 대지유 디미든 선배 고샤 레미 라제 골기 차대 다양 내도 임자 니 군조 기란 쇼민도 슬럽인데 군조 인지 기란 표 아 개침시 라인스기
0: 아 지다 나도 유요메 아 군세디 상메르다

0: 영아, 랑기 콘조, 내가 수술해야겠다 야구제 치스럼. 쇼초, 나 공세를 했으면 초초리. 영아, 영아, 두신다.
1: 아마라, 빨라게 두균 쇼랑 같은 꼬치 대기. 비교가는 모르시다면서 쪼글 이그리.
0: 영아, 쇼공에 더 난치요.
1: 지루키랑이 나 수고 앞에 먹어. 나다 롭조 클래스에서 하시나 싸워장난데 로용이.
0: 딘데 차오마리. 니 뒤돌 수고 연초.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 라게 님에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 진한테웨 레기 진이라. 나를 철도 학도 자외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아자 로타그랍시니 아자라 룽타그랑 데도가 달로야리에선 룽시라 마치모도 수고뉴르다
1: 뭐인도 제모호 키라중아 고고다제 나 룽도 잡아지쇼
0: 마치 나데 홍도세가 용제 자다 좀뒤스다 레비 세미힐에 대합지라 대토스와
1: 가시오세
0: 녜자라 나래 키해주니
1: 자디 가시오세 나다 지기 구입해 你啥事？公司里新女员工团结，老忙不？干来给不接，你也不行。
0: 干来他个不接，你春节节目多，哼，新女可怕点吧？

0: 진이 동주봐. 갑기줄라. 도보동이베. 칼라님도 사다.
1: 와. 당아 칼라 교세 사조유다.
0: 장아 콘도 십서도에.
1: 가리?
0: 계생아 링쇠만 레비나. 링쇠 지게진이디. 된대라지.
1: 야. 机械公司电笔送啥？俺刚新修过，哈，让队友帮忙些，哪一队友么多？今年了，机械公司没上面写信纸，他这一两个人骨头里面血皮呢，跌皮不的，他多，你买就不好多。
0: 是，你认为这老毕，现在零售企业经营困难点，俺们管不住。你从这闹腾嘛是？这弄完了该，俺那把那都有是。一年俺那这个年年买账，跌宕不是？你个全家就是怎么是？哼，
1: 提起来都打耳朵，俺还数过一下耳朵。哼，
0: 同志们。 再给多一个零水米，你到准备丢了，老钱团结公司修，全部包括专业那两千，老俺陈总部给别打死的，就是连不起钱，老宋人家，长话皮穷，差不多不是，第一套那张给零水个厂长，永远把他追吐死，让三十大概没算账，甚至忙不打，也没有被送走表示。
1: 今年你了。 키라 영이 가르송지 유나.
0: 랑글레가 좀 돼야 고도. 이내 권에 팔아고 없이. 디금제 가레스나. 랑르 지게 공스네 로마 셰다 저거 역시. 딱다. 디테일 녀로 체도시. 금제 가레스나. 마 델레지. 남살리 신속바 카디 점고. 기생 라니 냠레 제빈나. 럭치에 맞고 봐. 你们到临水沿了公司的，做关车车车了，去图车车，各地的，俺自己不如让咱那把车车，让三十大个台阶，我对自己不是你钱大些。哼，阿江江，其实俺个年轻了嘛，年比呢，关键不是，平时真是些台比呢，说他们的有效，年轻人图的可累死呢，让叔叔没事的，他人人重视。
1: 그런 게 뒤에 내단 대미위인 바 킨테스 된 기나가
0: 진이도 예시도 제바시나 라르도도 보니 소야도 벌써 망고 당고다 내바 제비나 로에 대여시 마트베 라미 장고 선사 대내 당고 약 제도시 야, 디네소다. 체도세. 딱봐 톱도 마대.

0: 근데 쇼서 장리신께 사송게 사르베
1: 쇼게 제민민께 사바지키제 장리신다 최명치가 친스 근데 제자도 제민민 친부다가 장리신께 토리민의 카세다 촌소제 사소야그네 주 추도체스
0: 알레 다체나 제민민께 소바키제 장리신다 제교 디네 제교의 대기 모두 중제 사치 송게 일러브와
1: 지 장게 전디 카드인 백후래
0: 야 후르바 티탐 사시 소바지게 팬티제 도유시
1: 랑카 수유 사바 랑게 구베
0: 사바디 머시에나 군이 사상 초지 장리신 우토 주야이 타마디 하 기대 뇽좀만 고시 맵스샤 녀라시오 답지 마 고바 젠산베르다 차없이
1: 닝수 녀라시오 전다 챔팀제 랑게 나다 추도 마제브체 사진 녀네 녀브지 랑아 게치제 랑마지라 라 군주 제주 제비나 디지 구제바 주르다
0: 남배 구조가 로고치지 고조 가세시 도마시
1: 녀라는 댄시 구매다 녀 돈에 제시 유 된다 마지라
0: 영아 모두 쉬다
1: 장리신 군주 비게 사진 녀네 김이 참지 제시 메가시야 然有米地的抓起，
0: 他的老家就那么多。
1: 卡里呢？
0: 李新涛干的，狂拖着下。

0: 디 툰다 시도시 가신비
1: 겨우 이제 제주 도부지매 겨우 좀
0: 네 공사 거기 이메다 콘즈 문바 콘즈에 더도 장례 신수다 저거 치고 이봐 상무 제주 도주 지게 닝라 케스 키랑케 숨든서
1: 가장아란 심에 제가 쓰고 줘
0: 我当时写不久我最近最卡的银河的晨光沙冈团里特多重给现代给沙冈团里卡写起苍茂历史错不大着度切真停这些水下面羡慕松偏西沙基地沙别谷沙别那修无有藏矿在帕里亚银格里切藏上面三个星期前停这些哼你也上不太让这些我最重给给给这一位起来的做你最低夸张用不是你最停这点呢
1: 我就空得国产学生比现在年着我了抗拒历史错不大只好起过给这次起来我一起有呢托点呢你也起给张了的天下只好需求苏念来没来开车吗是我最终给给开了钱不都是拉花起个是来做过对几个人了
2: 키랑라추시다유브지흠니리시츠고에사치종그르스덴키체도야기금제카리메신데드고에샤고시나얌제시라기기하아이라는시제시도룹시아카비유문에젠니에김규길레디능군네즈도시도초콘즈길레디당도신주추제송용도 피게 조배급라 능마참치 단동원생에디 미자디 범명 맞고 차샤 장부조다 아직 오마 간다르교로 펜주마참치 되어시
0: 죽다 박이 군지
2: 군주단도 사진마 쏘야디 광파는 성부 오마시 조어디 군주 능주교 디간 리신 속바 굽디대 유상 사진 쏘지 벌른제야시
1: 现在工作刚做了什么车钥匙？
2: 电池，
1: 到我店我做同事结果，我做到连续几百公司上啊，推荐前嘛那么长，这是车差不多，马赛公司没人我的苦叫忙的，忙过没吧？公司跌得个我忙得这太多嘛着。哼，现在哪个辛苦了？我做车我车嘛是。谁带我还是没得多啊？其实公司控制起来把柄呢，我做苦叫忙我给等嘛着。让生有得预备，
2: 来。 다치다. 티린 차고 주네. 자독이 차고 주무디 주무리 쓰셔. 제자 장리신당 아주 내려서 배지 리게랑 거 때문에 시속시.
0: 고조다 너무 라 터베 가서서. 맞을 콘세 같이 잤네. 고증아 저. 저도 맨에 좀 고치지.
2: 흠. 다지.
0: 최진디 다리 내수다 급히규라
2: 급히규 마시 샤르고 리무 주무디 니에 수입이

0: 야, 과정아.
1: 주도 제목어.
0: 로마스다.
1: 라골리다.
0: 문에스기. 스마사 아니야 너.
1: 양케 너요 말이. 제만네 랑케도 나가 주도 지금에 수제는 주시.
0: 예예. 진짜 맛있다.
1: 랑 같이요.
0: 맛있다.
1: 알려다 제.
0: 아, 다 로마스다. 링쇼. 로디게나. 니 자실로야 제도. 갈래 가서 기부다. 또 가서 냠프라 그 싱그러워. 제공자 내자. 니 제시 사무 줬어. 我 give
1: 你们多。你，啥龙的？有的这缺的没？我一试试的。什么啥？什么啥？我跑马的呗。练不住马行不？练不着不？马是。我练不起，练不住马行也，练不得我一。我过去的，我那练不赢。什么啥？今晚的你这些没用，用对。
2: Let's see.

0: 클래스가 가봐줘.
1: 캠에 야면 랑게 컨센스야 사간데 클래스가 누구해?
0: 영화 영화. 좋다. 나 십시도 어쩌. 허위과에 과다님도 클래스가 좋아.
2: 영화 또 주고 아.
1: 싸우마리. 딜레 나를 주지.
0: 성민배.
1: 서이 서이.

0: Sí, sí. Ya, ya, ya. Ya. Sí.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1: ya, ya. Ya,
0: ya,
1: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0: ya, ya.
1: Ya,
2: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0: Ya, ya, ya. Ya, ya,
2: ya. Ya, ya, ya. Ya, ya, ya. 明明你什么当操谁过的撒几的做不得啊你马上去查些几张这让刚才继续切住各地的国事给不得让忙学的看这都你让广大司令的天国内就上马来穷有马的一年我米卡几个那么在全部的啊你在那街上热得起过的这么的电子擦擦擦不的 나라니 미상식 미르와 예데나 상계차기 가게시 메베토네 나 잡교침도 가버리 제상 편다디 베드 후주쇼리 是吧 잔두다 다든지 귤구이 호시라 다유다 제상 상계 태조 메베토네 야 세이시고다 야 고다 데데데 어디 세이시고다 어디리
0: 人和 상한推联 公司前部
2: 어
0: 무인당 다메바 콘제토보
2: 어 예라르 시오
0: 公司现在都比你家这女婿拖车的话你公司的米的开始绝人不前的现在他确实有啊撒总比我阿姐和我是给你呢你是一块去啊呀喂喂你让了马上这样子看你们有上给俺俩妈这个月俺上给马上给俺休息啊让给公司的工地去休息俺妈妈天天给我过去现在谢我妈谁呀
2: 말이 사실 좀지 무시라요 말이 근데 랑가 체크 캐비나 학주디네 무관 홀르제 통마 디랑가 시그로 봐 디제 체비나 공시 굽디뷰 녀치르다
0: 딤나 디버시 가다가라니 기누베 공시디 겜도 통마시 자레 갈레티제 겨마시 사촌 병우디 은이 다 박사 체제 저와 기부시 게데나 기부 가슴도
2: 야 자 장에 계시는데 세네 요르베아 공시디 네 답도 깔래 김 교이
0: 공시디 네 발라게 깔래 김시
2: 용아 용아 홍자다 키라니 구둥지나 깐고 주워 봐 깨지시네 직부 지경하르샤 是吧 용아 홍정 그대로 로용 그래 네 중우유되게 샤탁쇼이 할래야 개요 말이
0: 네 중우네 가려시아 可这些年，你也去的，让给老大钱不是不？我你应该养个什么吃？一年结婚证，咱俺阿不去时，我你可这些年给不着的东西，让俺怎么的？让钱没事时，结婚证谈的啷么就白喊的时？第二让可这些我到三门以后许多，第二让了若不去后，让给俺最近差了老多么大的些公司年少钱啥？让我过些月月的看没再钱不是？
2: 哼，杰米米，你的用起我的是能卡死的啊！ Rama chipsi, nga mebi ino mizandi nga sene tong tabari.
0: Dama xie da, nga nye tue mi tu, xibu sui yungi. Nye da rishi lu kyu ti su xie jen. Kada tang xin, kadu sam tong su ne, che u goshi kebshu. Kadu kengi kiyo ne, nye se yu gui jo, xibu to xie yeme, bye bye.
2: Wei,
0: wei, ha zi,
2: nyo mo ti yi na, pian to ya meba, nye rar xie hu. Nga gup tibi yi na, rar xie yu da, rar le la bu xing me. Ui, ha, ha, gu du a nye.

0: 喂，老林，还接着。Kari?
1: Shobutili.
2: Shobutili.
1: Jigyo ningla, Shobutili.
2: Shobutili.
1: Jini shubutongla.
3: Jigyo ningla, Shobutili. Jesu li xin sobuta, gamyo kundi shungsu.
2: Nangdamdo, ke ye hongso zhebi. Se yi kwe sa su na, li zhu chungpuse.
3: Gwone la.
2: 这个人来给他穷死他穷结束他穷去哼顶他就过给他来给你们就把谁唱没给他来给不是吧这其他经济嘛那的这些其他建筑的这边呢我最苦的需要差不多这是这是这两个就谈到我们都吃这些无味然后三个从都过的然后做进去前面两个的给卡不到其他
3: yes
2: 这是
4: 직제되겠다. 지디 추고되게.
5: 언니 숨고는 요 조인다.
2: 내 레슨에 미치래 요 말베.
4: 요리 요리 요리. 코조 제리 시고리. 백질 해 시고리. 어, 시다. 그네 바티야.

0: 내 밥이다. 배다. 배다. 아, 나 주 소리디. 사자, 친구 유배 마세. 개 친구 시다유다.
1: 지.
0: 배다. 아시, 아, 수비다. 수비다. 내야 배다. 배다.
2: 뒤로 좀 더 열어봐.
0: 어, 유.
2: 알레.
0: 뒤로 유다. 뒤로 친구 시다유.
2: 공지 시균다. 멍시 태어 시작하면도. 등기 시사 대비라. 한도 칠레기 락제텔레 셰과이큐누도 아 도스나 니아팔로제 고생이사슈 사나지 공스데 데미다용구제
0: 용아 용아 키라 투지디제 테누 용마리 테랑아레 진다총 링수기 켄데세리기 와시노는 켄데
2: 시게브달라 도제 만나다 도스리 나조 공스에 맞춰 지니에디 지게리 혹시 도스네 니노토네 총소시 키라 소부소메 제랑아레 셰라키아 속시
0: 이케랑 운에 쿠레 카스 쿠레 카스마
2: 나조 제데조 레가 처와 차부 타그르바
0: 검시 두가베
3: Chena, tamsang gudin hinda.
2: Turdiyam nashi, jishane mazho xa tingi chumruba.
0: Zi,
2: les. Oya, shua.
0: Kalibiego.
2: Chikyab zhangla, shua.
0: Les, pego.

가바르기 정북하시에 토크 제발리 개보 고르 자자라 쇼레식 체네 융보식 소고 사미야 스미레 대발 니가 침수 레알란도 카웨 쇼레기 제수 동동메 대웨 동이 강식 배내규 침루 준실리 때문에 쇼레레 트베 랭가시베 되서 진비 주의

0: Small Hingye, Kunkamsa.
1: Kunkamsa.
0: Tirini, Jinujube, Tseni, Sabasashi. Tengye, Nejunya, Sanyamja, Sebara, Gusuki.
1: Tingdi, Sanyuk Nantu, Zoni.
0: Jigip Shuji, Xi Jinping, He. Junghua Mima, Jinun Gig, Unyen, Lotu, Tumdun, Kovara, Dimje, Shuwe, Nilin, Duzoto, Naube, Sunje, Kijin. Gaji, Leji, Mazotu, Sunan, Leji, Chimbuchu, Yu. Tsangme. Jigip Shuji, Sunje, Ni, Missim, like Guman Tibi, Shi Yubi, Dingzu, Chimbu, Mixel, Dingne, Dundu, Yuti, Wedon, Sabatu, Yin, Shi, Sunbe, Gorta.
1: 민남기 네망 표섬 섭외 체거취 튜진가 동체네 미개의 총괄의 딤지 시베 걸
0: 개등기의 소리 개용기 사제 유고로 전종 그유도 주바 하자마위 걸어
1: 란게키 스주 체터브저 탄르브 되네 셰슈 리리 피게 동교 갑교 체베 걸
0: 네루고 통주르 니동 앞에 개위 유리 믹세 개변기 제주 선인 제교로 갑교로 체베 걸어
1: 치계 도자 대장계기 숭서 카망부 개드니 린선 선에 중국 사부 운인의 로딘지 된 뒤과와 딤지 시베 거서이 샘르 시베 낭트남 시로나
0: 지급 수지 시진핑 기 중화 미마 지는 계급 운인의 로딘지 된 뒤과와 딤지 시우베 내년 도조 토나우베 송제 계진 레지 만조 추 초나 레지 잡고 중니 미마 통주로 망부 배본 야르존 체네 슈메 뒤도 교교로 꾸만 테비 없이 장매 최심 때마다 Mingzai Shizan de Zene, Kumtab Rishin, Zhongguay Lugi Tirib Jena Dene, Chou Yongne, Dobjie Gigab Zuzhun Ta, Miri Gyadara Ki, Chasha Lubu Chere, Gunde Dangde, Gyalam Sabay To, Weidong Sabah, Samhijabar Degu Yinxie Sumshi.
1: Jigab Shuji Xi Jinping Ki, Songxie Na, Zhongguay Sabah Unye Ne, Lo Dungju Dundun Korchun, Dan Ki, Mimang Tungji Tang Ne Chiti, Betab Lume Chebar Tobe, Weidong Bawai Chumche Le Chijay Nao Ta, Dilu Chun, Dan Tang Ge Kegu Chasha Ka Le Chungwe, Pirim Sabata, Chumche Sabar, Dingjo Kangdi Nangxin, Turob Sabata Gyalam Sabay, Kukub Ta Jelung Le Mingne, Langza Sedun Nao Ta, Zubdun Kejin Nangyu. Jigab Shuji Songxie Kejin Ni, Misim Guwa Ta, Chou Yong Ne, Jizu Ring Lu Tingrib Jin Ki, Dobchi Gegab Zogjun Chibi, Mixe Chosu Bebe, Dungyu Chibi, Jichi Dobshu Jigdu Jiyu. Guizhou Xingqin, Miao Rita, Dongri, Rangyong Kui, Li Shan Zong, Xijiang Chongde Ki Chongmi, Li Guangju Ki, Jigab Shuji, Yu Ring Cuixi Ta La Lin Gu, Zhongguay Kejju Dinbe Jizu Ring Lu Lam Lu Ki, Li Qingwe Yu, Wuzhu Ga Zhu Ne, Chonsip Ta Ge Par, Dangi